중요하게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내 삶의 결핍을 붙들고 갈 것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칼럼도 그렇게 실었습니다. 삼색의 감사라고. 세 가지 색깔의 감사를 우리는 늘 우리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감사의 신비예요. 그러면서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비올에 지켜야 될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본문 말씀 보면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절기,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 아비보래.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평탄하게 짐을 다 싸서 그렇게 나오게 했습니까? 애굽 땅은 전역이 죽음의 공포가 휘몰아칠 때입니다. 장자들이 다 마지가 다 죽어나가는 상황.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 한 명도 손실이 없이 죽지 아니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적어도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빵은 누룩을 넣어서 하루 정도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빵을 구워서 만들어 먹습니다. 그럼 적당하게 부풀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빵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반죽해서 바로 구워서 먹으라는 얘기죠. 굉장히 딱딱합니다. 하루 정도의 여유도 없습니다. 구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애굽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었지 그걸 기념하고 그것을 출애굽했을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이달의 찬양으로 정하여 부릅니다마는 거기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당연한 걸로 여겨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감사의 첫 번째 신비는 바로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지나간 시간에 대한 기억하는 것,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현재의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부인들이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는 그냥 숟가락 몽둥이 하나 제대로 없던 집에 내가 시집 와서 알뜰살뜰을 사서 내가 이만큼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이만큼 먹고 살게 됐으니 누구 덕이라고? 다 내 덕이야. 과연 그럴까요? 물론 일정 부분의 지분은 있겠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부부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래 내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 이러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걸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현재 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걸고 가난한 땅들, 죽음의 땅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질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떨까요? 1950년 6.25 전쟁 후에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해방된 후에 1953년 10월 영국의 가디언지의 기자가 한국에 취재하러 왔습니다. 전쟁 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취재하면서 본사에 기고문을 쓴 것이 이렇습니다. 거리마다 무너진 건물들, 사람들은 판잣집과 천막에서 살고 있고 아이들은 맨발로 온 땅을 뛰어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1953년 11월에 프랑스 르몽드지의 기자가 한국에 와서 취재하면서 르몽드지의 본사에 기사를 보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한국은 국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폐허덤입니다. 원조로 연명하는 거대한 난민촌일 뿐입니다. 53년도 대한민국은 국가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거대한 난민촌이었다라고 프랑스 기자가 본 사실을 본국에 기사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수치로 그 상황을 알립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GMP는 1인당 소득은 $67. 그 당시의 환율로 1인당 1년 소득이 2,000원. 그게 1년 대한민국이 벌어들이는,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수준이에요. 아프리카 최가난한 국가였던 에티오피아가 $70이에요. 에티오피아보다 더 가난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54년 더 타임즈가 기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특집판을 기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파괴된 나라. 그는 본국에 대한민국의 전쟁 후에 특집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파괴될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 부서지고 무너진 대한민국. 1955년 1월 세계은행이 한국에 직원을 6개월 동안 보내서 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올라온 보고가 뭡니까? 이 나라는 자립경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소 30년간은 지속적으로 국제 원조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세계은행이 6개월 동안 한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지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보고였습니다.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원조가 필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70년 전의 얘기예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던 대한민국이 원래 GDP가, 작년 통계 GDP가 1조 9,300억 달러. 여러분, 1953년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67일 때 국가의 GDP는 4억 9,090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은 1조 9천억 달러.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표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영국에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여권 파워를 조사하는 나라예요. 매년 발표를 하는데 계속 상위에 랭크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88개국, 여권 파워 2위입니다.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대한민국이 2위 국가예요. 1위 국가는 싱가포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GDP 1년 국가 총생산량은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5천만 넘는 나라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 7위예요. 무역 경제는 전체 12에서 15위 사이가 있고,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선진국이요 도움을 받던 원조를 30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원조하는 국가가 되고 세계를 돕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그 헐벗고 굶주린 시대에 살던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무역 53년도, 54년도, 55년도 뭐 이렇게 뭐 중석도 뭐 수출하고 해봐야 그래 해봐야 그 중에 하나가 가발 수출.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들이 머리를 길게 길러서 그걸 잘라서 머리를 팔면은 머리카락을 팔면은 머리를 파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면은 그걸 가발 공장에서 사서 가발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그렇게 해서 수입을 거둔 나라였어요. 뭘 하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고 다 파괴되고 뭔 만드는 기술도 없고 희한한 건요. 대한민국이 조선소를 설립할 때에 현대가 조선소를 설립할 때에 조선소 공장을 만들면서 배를 수주해서 배를 같이 만들었어요. 공장을 만들기 전에 공장을 만들면서 배도 같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차관을 들어와서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면서 우리나라 거북선 사진을 하나 들고 가서 15,1500년대에 우리나라는 이 거북선을 만든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 좀 빌려주면은 배 잘 만들겠다고 그래서 유럽에 가서 차관을 얻어와서 만든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유조선, LNG선은 세계 그 기술력이 탑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교절에 감사를 지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듯이 우리 민족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당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53년도 전쟁 후에 55년도에 대한민국이 정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돌립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뭘 짓는지 아세요? 도시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학교를 지어요. 초등학교를 지어요. 그 한 5년 사이에 3,500개가 넘는 초등학교를 짓습니다. 한 달에 두 개꼴로. 그런데 외국 기자들이 이 백성들이 지금 시급한 것은 먹고 사는 빵의 문제고 쌀의 문제인데 그 돈을 가지고 쌀을 사고 빵을 사서 국민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학교를 짓는다?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굶주려도 학교를 짓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리고 그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갑니까? 공장으로 갑니다. 산업공단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 민족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무교절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 아비볼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과 4월이에요. 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두 번째 절기 감사의 신비가 뭡니까?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냈습니다만은 그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한 후에 마침내 그해 6월 7월쯤 되면은 밀과 보리가 수확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초여름.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이에요. 무교절의 개념은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절기 맥추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첫 농산물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제 막 거둔 시기가 시작됐고 수확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밀과 보리의 수확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나 그동안 겨울을 지나고 아까운 곡식입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명의 수단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첫 곡식을 드렸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먼저 먹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유가 되면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전쟁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먼저 먹을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었던 것처럼 그 세대가 대한민국의 건설과 대한민국의 이 성장의 주춧돌이 되었고 지금 그 세대들이 다 은퇴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구별하여 드림으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이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확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나의 노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내 자녀들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내 곳간과 창고에 그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 선행적 요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정이 먹고 살고 쓰는 그 모든 문제의 공급자가 내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부지런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이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그에게 삶을 채워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맥추절의 감사의 절기가 6월과 7월 사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여름의 계절입니다. 봄에 시작한 감사가 여름으로 이어지게 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 감사의 신비는요. 거두어 저장하고 베푸시는 복을 완성케 하는 신비에 대한 절기인데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 거두어서 저장함이니라.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지은 농사들. 여러분 초여름에 거두는 밀과 보리의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 거두는 수확이 있습니다. 포도, 그 다음 올리브 이런 열매들을 수확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의 것들은 저장품들이에요. 저장해서 그 다음 해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수확한 후에 창고에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은 흔히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겨자. 열에 쓸 물건을 내가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으니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 주님은 그걸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창고에 가득이 쌓아두었을 때 교만하지 말아라. 다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감사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요의 절정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창고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풍성한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얘기죠. 내 창고에 가득 찬 것으로 만족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장절의 신비

는 감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을에 드리는 감사예요. 봄으로 시작해서 여름으로, 여름에 시작해서 가을로 이어지는 이 감사의 절기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기가 또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곡식을 다 거둔 후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쌓아놓은 곡식과 더불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을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삽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지. 이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먹고 배부르고 살만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잊어버리지 말고 내 창고에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항상 초막에 나가서 살면서 그들이 초막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전에는 6.25 기념된 단체들이 가끔씩 이런 이벤트를 할 때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6.25 사변 때에 먹던, 전쟁 때 먹던 음식들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것. 그 중에 하나가 개떡이에요. 개떡이 뭔지는 아시죠? 예. 개 잡아가 만든 떡이 개떡이 아니고, 보리를 타작을 하고, 이제 도정을 하게 되면은 보리가루가 나와요. 아주 보드라운 거. 거친 건 말고, 거친 건 짐승 먹이고, 보드라운, 보리는 보리대로 분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보리가루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보드라운 보리가루를 또 아주 가는 채 쳐서, 그 보드라운 채를 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루를 가지고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요맘때쯤 나오는 게 뭡니까? 콩, 완두콩이나 양대콩이나 콩을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이 귀한 시대니까 사카린을 넣어서 간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한 솥을 쪄내면은 모양이 색깔이 새카맣습니다. 겨로 만든 떡이기 때문에 곁떡인데 그게 경상도 표현은 곁떡곁떡하다 개떡개떡입니다. 그게 개떡이에요. 그게 어려운 시절에 먹던 양식이었어요. 지금 먹어보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게 간식처럼 먹었어요. 저희들도 어릴 적에 저희 시골에도 보리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보리를 타작하고 난 후에 보리를 도정하고 난 후에 꼭 그 결을 가지고 와서 곁떡을 만들어 주셔요. 그걸가 장떡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냥 곁떡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릴 적에 먹었던 게 전부 그거예요. 요즘은 그걸 누가 먹습니까? 당뇨 환자들이 먹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당뇨가 뭔지도 모르던 시대예요. 그런데 당뇨 환자처럼 곁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걸 기억하자라는 거죠. 요즘 좋은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널려있는 이런 시대 속에도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걸 먹고 살았지. 우리 조상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걸 먹고 살았으니까.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죠. 배부를 때 그걸 잊지 말자고 감사하며 살자라는 거죠. 이게 수장절이 가지는 의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봄 무교절을 시작해서 초여름 맥추절을 시작하며 지나가며 가을의 수장절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우리가 1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삼생의 감사로 영광 돌릴 때에 겨울을 은혜롭게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 생활 속에 감사를 부리지 마십시오. 무교절에 감사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무교절에 감사든 첫 열매의 감사를 주시는 맥추절에 감사든 하늘을 농사지었고 내 창고에 먹을 것을 채우는 수장절의 감사이든지 간에 기억하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옛날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아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민족도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신비를 내 삶 속에 그대로 체험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며 봄에도 감사하고 여름에도 감사하고 가을에도 감사하며 겨울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남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14-8291번 경남광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어제는 제헌절이었어요. 달력에는 빨간색 공휴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부터 18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친구가 학교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 제헌절이 왜 이렇게 다시 공휴일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은 제헌절이 무엇을 기억하는 날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학교 가지 않고 놀아서 신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헌절은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더 바이블 넘버원 찬양을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더 바이블 넘버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가장 첫 번째 규칙, 즉 법이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가 생일에 케이크를 먹으며 축하하는 것처럼 제헌절은 대한민국 법이 생긴 것을 축하하는 날이지요. 학교나 교실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나라의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규칙을 헌법이라고 해요.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하고 모든 규칙의 기준이 되는 법이지요. 바로 이 헌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모든 나라 국민에게 알린 날이 제헌절이에요. 이 헌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인 것과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제헌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렇게 훌륭한 헌법이 있음에 감사해야 해요.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멋진 국민으로 법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도록 다짐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헌법도 지켜야 하지만 먼저 지켜야 하는 완전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라의 법은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고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랍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어요? 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더 바이블 넘버원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이니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더 바이블 넘버원과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켄송키즈의 주의 말씀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그 말씀 영원해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벤트에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방송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이번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성경이 최고야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원망은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번 따라하시죠. 원망은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원망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순간 내 인신앙 자체가 다 파괴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원망은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정복을 앞두고 각 지파별로 정탐꾼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기간을 줬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상황을 파악해서 와서 보고하라. 40일 만에 정탐꾼들이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하죠.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저 땅에 절대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요 거인들이고요,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죠? 밤새도록 목을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부르짖다가 급기야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2절 말씀에 누구를? 모세를 원망하는, 원망으로 막 이어지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책임져? 당신이 우리 인생길 다 망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인간 모세에게 원망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고 모세를 내가 세운 종인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으로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원망하고 그토록 밤이 맞도록 통곡하고 부르짖고 지독하게 원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점에서 그토록 원망하고 그토록 목을 놓아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고 왜 그랬을까요? 정말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원망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벗어날 수 없는 애굽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공급할 조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그 불신앙이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원망으로 표출이 된 거죠. 아무리 절망적인 보고를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원망이 안 되죠. 왜? 그때도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도와주시겠지 하는 거죠. 문제 때문에 원망한 게 아니죠. 불신앙 때문에 원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백성들에 비해서 두 사람의 반응은 다르지요. 두 사람 반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도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요. 두 사람이 다른 곳을 정탐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상황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열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에서 백성들을 탄식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 맞고 저 땅이 굉장히 예,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뻐하시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보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백성들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응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보고, 희망적인 보고를 하고 소망적인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차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을 현상을 바라볼 때 언제나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부터 먼저 보고 부정적인 것부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밝은 곳을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든 사회생활 속에서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섞다 보면 늘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관계를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늘 희망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굉장히 유익하죠. 제가 미국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 한 농부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이 아들이 신체가 굉장히 왜소하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키가 남자 키인데 153cm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왜소한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늘 안타까웠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조금 남자답게 좀 강하게 그렇게 예,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사회에 적응도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의논 끝에 장기 사관학교에 아들을 보내죠. 장기 사관학교에 가서 똑같은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과정을 마쳤는데 문제는 인관이 안 되는 겁니다. 인관이. 사관학교를 마쳤으면 이제 장교로 인관을 해야 되잖아요.
뜨신 채가 왜소하고

키가 너무 작다 보니까 늘 자격 미달 인관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몇 번 시도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낙향을 해서 자기 부모님의 일을 돕고 있었죠. 그때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진다고요. 그 치열했던 미국 남북전쟁이 터지니까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이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차출이 된 거, 상황에 따라서 차출이 된 겁니다. 차출이 돼서 이 사람이 남북전쟁에 참전하게 됐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다고요.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능력이 지휘력으로 막 발휘가 된 것이죠. 결국은 그 과정,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분이 미국의 육군대장이 되거든요. 육군대장이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에요. 이제 띄워라 사진을. 이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냐면요. 미국에는 그 지폐가 있어요. 가장 높은 단위 지폐가 100달러짜리고요. 그 다음에 50달러짜리 지폐, 50달러짜리 지폐가 있는데 그 사진 보여줘 보세요. 50달러짜리 지폐에 인물로 들어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 자기 나라의 지폐의 인물은 아무런 사람을 인물로 새기진 않잖아요. 만약 우리나라의 이 가장 높은 지폐가 지금 5만 원권이죠. 5만 원권인데 앞으로 10만 원 지폐가 나오는데 조이한 목사를 그것에 인물로 다 갖다 세울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할렐루야인지 모르는 다른 사람도 놀랄루야입니다. 그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의 그 50달러 지폐에 율리 그랜트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인물을 딱 씌고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다 그 얘기죠. 이 사람이 대통령을 역임할 때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요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키가 작다고 내 자신을 비관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내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요명한 명언을 남겼죠. 여러분 키가 작다고 원망한들 키가 커지나요? 신체가 왜소하다고 불평한들 신체가 건강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랜트 대통령은 150 남자로서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153cm 아주 낮은 키 왜소한 체구였지만 한 번도 자기를 비관해 본 적이 없었고 다만 자기에게 어떤 역할이 부여됐을 때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한 결과 그가 대통령을 역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연속이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문제를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27절로 갑니다. 27절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원망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어떤 내가 원치 않는 불만사항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냥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불평으로 원망으로 막 쏟아내면 그 순간은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 속에 상한 마음이 막 불평으로 원망으로 쏟아지면 연기처럼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메모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기억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이 말씀의 의원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고 돼 있어요.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절망적인 보고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문제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셨겠죠. 문제 앞에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하나도 보여지지 않았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쾌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28절 다시 보십시오. 2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대로 내가 너 인생 가운데 그렇게 펼쳐줄게, 그 얘기잖아요. 그들이 절망적인 보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문제를 돌파하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실 거야 라고 반응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파하고 나가게 하셨겠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때려 죽이자, 모세 쳐 죽이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너희들이 원망하고 악평한 대로 너희 앞길을 그렇게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요. 내가 마음이 상할 때 상한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고 막 쏟아내면 그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모리 기억을 하신다고요.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미국에 가면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아주 저명한 데이비슨 교수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읽었던 거예요. 잊혀지질 않아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저명한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 미국 사회에서 40대, 50대 중년 여성, 남성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40대, 50대면 인생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중년기, 그 절정기잖아요. 그 절정기에 있는 40대, 50대 여성, 남성들을 10년 동안 연구하고 데이터를 냈는데 충격적이에요. 심각한 병이 왔다든가 그 사람 인생에 어떤 그런 절망적인 일들이 막 발생했다든가 그 사람 인생이 막 나락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공통점이 그 사람들의 성향이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이고 원망이 습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순간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치 내 이력서처럼 내 인생 가운데 따라다녀요. 원망 불평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데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얼굴이 점점 빛나고 불평하는 사람 반대로 얘기해서 이건 더위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점점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빛이 난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사람은 악마가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광채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순간 옆에 한 사람 얼굴을 살짝 보셔야 돼. 얼굴이 일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나. 만약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는 분들 가운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부정적인 DNA가 흘러서 원망불평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일컬어서 악한 회중들이라고 지칭하셨거든요. 악한 회중들. 여러분 악하다고 하면 우리 일반 정서상으로는 악하다고 할 때 뭐 도둑질한다든가 살인죄를 저지른다든가 이러면 악한 자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악한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복을 받나요? 악한 사람이 잘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원망 불평을 자제하시고 감사하는 말,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33절로 갑니다. 32절부터 3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원망은 상황을 진전시키는 게 아니고요. 원망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버려요. 원망에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요. 보십시오.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계속해서 방황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 유대 광야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 살 곳이 못 되죠. 유대 광야에 무슨 뭐 물이 있습니까? 풀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요. 열흘이면. 그 짧은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뱅뱅뱅 벌려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왜 그랬다고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원망은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아요. 원망은 상황을 최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맞이한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아니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졸리더라도. 여기 영화 배우가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봐달라고요. 졸리더라도. 아니 그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우리 광야에 가서 죽어야지 하고 나왔습니까?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벗어날 떠날 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가야지 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두 사람만 가서 두 사람만 요소와 갈래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방황하다가 다 죽었다고요. 뭐가 습관돼서 그렇다고요? 원망이 습관되고 불평이 습관되고 원망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가슴 아픈 거는 그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좋아요. 가슴 아프지만 문제는 그 광야를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자신들이 상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막 원망을 쏟아냈더니 그 방황하는 곳은 자식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야.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날을 물려주고 행복한 삶을 물려주기를 바란다면 상한 마음을 잘 통제하시고 감사와 믿음의 언어를 많이 쓰십시오. 미국에 제 손자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지난 4월 달에 갔더니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 여름 방학 때 아프리카 가나로 단기 선교 갈 겁니다. 근데 가나에 지금 아프리카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해 가지고 요 감염되면 다 죽는 거야. 그 가나가 그 중심에 있거든요. 갔다 와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손자가 거기 간다는데 안 가면 좋겠는데 계속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손자가 영문으로 다 해가지고 못 읽을까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아프리카 가나에 가야 되는 이유 중학 2학년 손자가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이번 여름에 아프리카 가나에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이유 첫째

0: 가나에 사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다. 불쌍하니까 가야 된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야 된다. 내가 목사인지 지가 목사인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렇게 영어로 쫙 번역해가지고요. 한글로 쫙 번역해가지고 장문의 글을 보내는 거요. 그걸 보는 순간에 손자는 믿음이 엄청나 보이고 나는 믿음이 개뿔도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란 소리를 더 이상 내가 못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믿음 없는 목사처럼 보이니까. 그 정도가 되니까 뭐라고 더 이상 가지 말란 소리를 못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간다고요. 간다고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든 좀 해서 기도 좀 해주이소. 우리 담임 목사님 손자가 이번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아프리카 가나를 간다는데 외화던동 지켜주이소. 우리 담임 목사님 눈에 눈물 나는 걸 보기 싫습니다. 기도 한마디씩 좀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미국의 전문 기업을 상대로 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있는데 존 밀러라는 사람이 우리말로 좋은 책을 번역해서 냈어요. 한글로 번역된 책입니다. 바보들은 항상 남을 탓한다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보들은 항상 남을 탓만 한다. 지 탓인데 남 탓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왜 그런지 아는 그 사람 속에 바보 DNA가 물려져서 그래요. 바보 유전자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기업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기업, 성공하는 기업을 전문적으로 분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기업의 원인이 뭔가 분석해 보니까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늘 자기 직장 좋다, 자기 CEO, 사장님 좋다, 늘 긍정적인 말을 쏟아내더라. 그런 기업은 반드시 성공하더라. 그런데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 나쁘다, 우리 사장님 나쁜 놈 이러면 그 기업은 반드시 실패하더라. 저는 100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나쁜 놈, 우리 교회 진짜 엉망진창, 그럼 우리 교회는 조만간에 못 닫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월드미션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교회 진짜 좋잖아? 우리 목사님 진짜 하시잖아? 뭐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시잖아?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잖아? 그렇게 자꾸 말을 하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교회로 부흥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는 사람 세 사람 내가 다 봤어요. 저 뒤에. 원망과 불평은 기업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단체든지 다 망하게 하고 자기 인생도 다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옛말이 기억 안 납니까?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나. 아니 못 되면 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탓을 해야 되지. 왜 못 됐는데 죽은 조상 탓을 왜 하냐고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바보 DNA가 물려져서 그런 거예요. 바보 유전자가 흘러서 그런 거예요. 절대 원망은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고 원망, 불평 자제하시고 언어 훈련을 많이 하셔서 좋은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월드미션 교회 조희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6-5540번, 지역번호 055-296-5540번 월드미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7월 세 번째 주 토요일 여러분과 다시 만났습니다. 장마가 쉬어가는 사이 뜨거운 햇볕이 다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어제는 7월 17일 제헌절이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죠. 나라의 기초가 세워진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하나의 헌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이고 기둥입니다. 제헌절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방송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창원극동방송 직원들이 했던 특별한 기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이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에는 생명을 기다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유산의 아픔을 딛고 회복 중인 가정, 네 번째 시험관 시술 결과를 기다리며 지금 이 시간 병원으로 향하는 부부, 인공수정에 이어 시험관 시술을 시작한 아들 부부, 그리고 방송사를 위해 매주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팀의 추수연 권사님의 시술 소식까지 생명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찬송으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들으시겠습니다.

방송은 전파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한 통의 문자, 한 줄의 사연이 이 방송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창원극동 방송 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이어서 네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창원극동 방송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송가족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창원극동 방송 직원들은 매일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직원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것, 이것이 극동방송이 복음방송으로서 전파를 송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을 나와서 창원 지역을 놓고 땅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고 목표 지점인 빅트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창원 시내를 내려다보며 이 지역을 품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앞에서 방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발로 이 땅을 밟으며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방송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창원극동방송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방송의 전파에 힘을 실어줍니다. 한 주간 올라왔던 기도 제목 중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18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임신 5주차 이후 계류유산이 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남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따라 취업이나 창업으로 일하여 가정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임신 5주차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기쁨이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유산이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몸의 아픔도 크지만 기다리던 아이를 잃는 마음의 상처는 더 깊으실 것입니다. 지금 회복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몸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쉬고 회복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남편의 취업과 창업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210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신 시점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네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배아이식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4차 시술입니다. 지금 1차 피검사를 위해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함과 기대감으로 테스트기조차 해보지 못하고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미 응답 주심을 믿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문자를 보내신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 안에서 혹은 버스 안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 문자를 쓰셨을 것입니다. 4차 시술, 세 번의 기다림과 세 번의 실망이 이미 지나갔고요. 그래서 테스트기조차 해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이 한 문장이 이 부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부에게 기쁨의 결과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996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들 부부가 인공수정을 두 번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 시험관 1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에도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니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들 부부가 인공수정 두 번을 거쳐서

이제 시험관 시술까지 시작했는데요. 자녀를 기다리는 아들 부부의 마음도 또 그 아들 부부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간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도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사연은 우리 창원극동방송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추 권사님이 전신마취로 뇌동맥 꽈리 시술을 받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시술의 시작부터 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전신마취 부작용 없이 잘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수련 권사님은 저희 창원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방송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늘 남을 위해 기도하시던 분이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뇌동맥 꽈리 시술은 쉽지 않은 시술인데요. 전신마취부터 시술 과정 그리고 깨어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평소 방송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을 이번에는 방송 가족 여러분이 기도로 갚아드릴 차례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나눈 사연들에는 생명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6186번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산의 아픔과 수술의 두려움을 지나 지금 회복 중인 이 자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슬픔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분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의 길을 열어주시어 이 가정에 경제를 세워주옵소서. 2101번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 번째 시술, 세 번의 기다림과 실망을 이미 지나온 이 부부에게 이번에는 기쁨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부부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배아가 안전하게 착상되어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것을 저희도 믿습니다. 복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960번 성도님의 아들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공수정 두 번을 거쳐 시험관 1차를 시작한 이 부부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선물로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부의 기다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끝으로 추수련 권사님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매주 수요일 방송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이 권사님이 지금 뇌동맥 꽈리 시술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시술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전신마취에서 부작용 없이 깨어나게 하시고 시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남을 위해 기도하시던 이분을 이번에는 방송가족의 기도가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창원극동방송 직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주 땅밟기 기도로 품었던 창원지역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연과 기도 제목은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던 분들을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찬송으로 마음을 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연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나눈 기도 제목들 속에는 생명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유산의 아픔을 딛고 있는 가정, 네 번의 시술 결과를 기다리는 부부, 시험관을 시작한 아들 부부 모두 태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제 제헌절에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운 헌법을 기억했듯이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원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 목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김영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1: 진주

0: FBC 신앙 강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FBC 신앙 강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강승삼 선교사의 신앙 간증 만나봅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미존도 종족이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성령께서 선교 현장을 준비시켜 주세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니누의 왕과 니누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도망가고 있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가지고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도 올바른 기도를 안 해요. 저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이니까 죽어 마땅하오라. 나는 살려만 주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선교사로 불림받았으면 선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살려만 주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겠대. 우리의 순종이 예배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니누의 성이 사흘길인데 주머니 손 놓고 하루밖에 안 댕겼어요. 하루밖에. 그것도 마음속으로 쫄딱 망하기를 바라면서 40일 지나면 너희들 몽땅 망할 거야. 그 속으로 간절히 그 소원하면서 세상에 선교사가 그런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덥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능포를 착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방능포를 싹 시들게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나 이거 못 살겠습니다. 방능굴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40일만 지나고 기다리려 있어요. 왜? 망하는 거 보려고. 그 꼴 좀 보려고. 세상에 이런 선교사가 어디 있어? 그분들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요나의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해요. 선교사가. 그들의 짧은 언어 실력 가지고 무엇을 그렇게 힘있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선교사를 잘 사용하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선교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이 뭐가 있냐?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목사님들도 기도 먹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또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저도 은퇴하고 나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풀타임으로 강의가 없잖아요. 그냥 새벽마다 가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이 나라의 백성 살려달라고 그러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능력 달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계 다시 한번 갱신되게 하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서 사용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서 사울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도중에 버리는 그와 같은 그릇이 아니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실수해도 끝까지 베드로처럼 실수해도 끝까지 붙들어서 사용함을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서 이모저모해서 선한 일에 사용함 받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7편의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선교 순종의 결과는 축복과 땅의 끝, 열방이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확실히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러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Then,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 선포하신 선교를 우리 교회가 순종하면, 그러면 땅의 수확의 축복, 사업의 축복, 화목의 축복, 회복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교회의 축복, 민족의 축복을 주시고 열방이 진정한 예배와 찬양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선교가 끝나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완전 통치하에 돌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온 우주적 찬양의 오케스트라가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오케스트라가 온 우주에서, 그때는 마귀가 다, 귀신들이 다 묶여져서 무지갱이에 빠집니다. 불신자도 다 불못에 빠져요. 이제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남아있어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킹덤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전체 성경의 요절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금방 찾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절대 권능의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킹덤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정책이 무엇인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제가 선교 운동가고 선교 행정가고 선교 교수로 있으면서 이 선교 정책을 어떻게 세우며 선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볼 때 하나님의 선교 비전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선교 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직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참 지식을, 참 지식의 DNA를 심어주셨어요. 아담이 학교 댕겼습니까? 학교도 없었거니와 학교 안 댕겨도 그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 동물을 보면 동물의 속성, 식물을 보면 식물의 속성을 다 알아서 그대로 지어,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당당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롭고 당당한 DNA를 심어주셨어요.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동물 앞에서도 벌거벗고 사자에게도 명령하고 다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의롭다. 하늘 보좌에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 없는 거룩의 DNA를 심어주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죄인이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노쇠 프로그램이 입력됩니다. 병이 들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제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사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요소가 뭐였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수용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방탕자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방탕자식이 나가서 지금쯤은 다 탕진했을 거야. 저녁마다 매일 아침마다 문 밖에 나가서 봅니다. 이렇게 오나 안 오나 거지가 돼서 올 텐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들이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봐라, 송아지를 잡을 가죽 신발을 만들어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자신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죄값은 죽음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그 죄값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감격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리허설을 하셨어요. 연극엔 리허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허설을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약의 짐승제사제도, 성전제도, 성막제도, 제사장제도, 칼로 죽여가지고 번제하는 것, 이런 것을 읽으면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리허설이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여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칼 든 그 손을 놓치지 못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리허설이라고, 최후의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야 41장 8절 보면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 불렀어요. 야고보 2장 23절에도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을까?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리허설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선교의 정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선교 정책을 이제는 전략화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전략을 펼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우주에 예수님의 성육신만큼 큰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이 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실현된 사건이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가장 잘 계시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네 가지 중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메시아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죄악 세상, 사람들과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전 제도를 파하시고 이제는 우리 신자 각자가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 가장 무서운 마귀의 일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게 합니다.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귀를 꽁꽁 묶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았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완전히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해서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는 받아서 다시 아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그 통치권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통치 권력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오순절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하시고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성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성령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전략은 그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기관인지. 그래서 리딩 오르간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몸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반석, 믿음의 반석은 이 온전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믿음입니다. 이런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튼튼한 교회예요. 이 믿음의 반석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대로 행동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선교사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신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열쇠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자만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예배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능력입니다. 말씀 순종의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선한 행위의 능력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지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오늘도 성교의 총사령관 되신 성령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교회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선교사들에게 능력 주셔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도력을 세우고 계십니다. 저의 아프리카 선교를 돌이켜보면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총회 선교부에서 GMS를 세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총신대학교에 선교대학원이 없을 선교대학원 세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한국세계선교회 KWMA에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영은 늘 임마누엘 하십니다.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상교회가 하늘나라로 들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가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눈으로

0: 똑바로 봐라.
1: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3장 2절을 보면 나와. 우리 눈으로 예수님 봐. 그 전에는 못 봐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 무릎에 이렇게 머리 대고 그러면서 의리광을 부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보섬에 나타나실 때에, 요한계시록 쓸 때에 그 빛난 주석과 같은 그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엎드려졌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못 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두 눈으로 봐. 왜? 우리가 변했거든.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로 변했어요. 그때가 되면. 그러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안 믿는 세상과의 관계, 믿는 공동체와의 관계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찬송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의 약한 자들을 도와야 돼. 그뿐만 아니죠. 세상과의 공동체, 세상과의 이웃, 안 믿는 불신자와의 관계, 이것이 선교적인 관계. 결국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지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에 우리 속에는 무한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오늘 시편 67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2: FBC 신앙강좌.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강승삼 선교사의 신앙간증 함께하셨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

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평동에 위치한 장평교회에서 7월 25일 토요일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1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09-42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5505-336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늘 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사야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과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는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은총을 언제 말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자리에서 과거의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주의 큰 은총을 다시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봐주시기를 간청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 1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생을 다 굽어 살펴 오십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고 시편 138편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볼라라는 이 강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굽혀 살펴보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4편 2절과 80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혀 살펴보시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무엇이라고 이름 불렀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은 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지만 그 내용이 바알에게 부르짖는 그 내용이라면 그 주는 우리의 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 주라고 부른 그 주의 자리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 이름에 우리의 욕심을 투과시켜냈다면 우리의 욕심을 그 하나님 이름에 투사시켜 그 욕심을 나게 이루어달라고 한다면 그건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짖고 뭔가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얼마든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5절 후반부로 보면 이렇습니다. 재앙을 당하기 전에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은 출애굽을 언급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의 열성과 능력과 간곡한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런 주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강구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기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성과 간곡한 자비와 사랑에 호소할 뿐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곧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의 형편이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워진다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할까요? 결국 모른 채고 떠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요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자식 아니라고 내칠 때에 예, 저는 자기가 없습니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죠. 정말 자식이라면 그 바지가랑이도 잡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것이 진짜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시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보아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약복강에서 울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였는데 그 기도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환도뼈를 쳐서 평생토록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장인이 되어버리죠. 이게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나의 깨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다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고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의 약속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믿고 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약속하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일하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에 예수님 홀로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그 십자가로 피를 뿌려 우리와 연합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늘에 앉혀놓은 것 같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자기들이 잘못하여 망한 자리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죠. 참으로 뻔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구하는 자체가 믿음이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곧 그들의 주와 아버지 되신 분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주에게서 떠나게 되며 마음이 완고하게 되며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한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종들이라고 하면서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와 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소까지 짓밟아버린 일이 일어난 것은 율법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언약을 어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적들이 성소까지 짓밟아버린 것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적들에게 짓밟혀버렸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죠. 성경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의김으로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하여 바벨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 이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도한 내용들이고 신약의 사도들의 기도들도 동일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다시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신명기는 출애굽 한 후 40년이 지나 모압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한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한 짓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거역한 일뿐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옛날 일을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란 출애굽을 기억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어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어른은 참 아버지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늘 환란이 닥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를 지나 왕들의 시대도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잊어버렸다는 책망들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너희를 기른 내가 너희를 낳고 기른 내가 너희 아비신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 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죠.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낳은 자식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책망이죠.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적들에게 유린당하는 일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다 도둑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도둑놈들인가 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세워 놓고 너는 나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우상을 섬기다가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너희의 신에게 구하여 보라라고 말하죠. 유다의 신들이 성읍들만큼 유다의 성읍들만큼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날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교회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숫자만큼 아버지라는 신들이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내용이 우상을 섬기는 탐심이라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그 예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한 예수님일까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도 평소에 무엇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나무와 돌을 보고 아버지 아버지 불렀단 말이죠. 온갖 우상들을 나의 아버지 부르다가 정작 위기에 닥치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향하여 네 욕심을 이루느니라 하시니라. 환난 닥치면 부르짖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니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환란이 잠시 물러가면 다시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도 그리하였고 왕들의 시대도 그리하였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러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기 해문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얼마나 이용하여 먹는지를 지금까지 찾아온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온갖 우상으로 바꾸었기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내용이 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하는 때에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며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 주께서 그들을 사방에서 남은 자를 모아 오시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힘으로 오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큰 무리가 되어 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간구한 결과가 장애인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되는 자가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흩어졌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되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들의 오는 모습이 장애인의 모습이죠. 잉태한 여인의 모습이죠. 해산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어 주께로 돌아온 자들의 모습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들이 세상에 볼품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을 인도하여 오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새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문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면 살아남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용서가 큽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의 인자가 크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십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땅의 먼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먼지로 뭉쳐진 인생들이죠. 다시 땅의 먼지로 돌아가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참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크고 놀랍고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의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고통과 허감에 사는 자들이 빛이 비춰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평화의 왕으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죠.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거죠.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기로 오신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달랐을까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랑할 것인데 나를 미워하는 것을 보니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동안 마귀를 섬긴 것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시니 돌을 들어 쳐서 죽이러 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한 그 아버지가 과연 성경이 증언하는 주 우리 아버지인지 아니면 내 상생의 아버지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0: 있죠.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아버지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타내신 유일한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에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니 도저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십자에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이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100마리 양건대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여 멀리 타고로 갑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것 알고 주신 거죠. 정말로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조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때에 드디어 하늘 향하여 자기 죄를 고백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의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이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종이라도 여겨달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나간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을 맞이하여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워주며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은 자가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큰 아들,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않았던 큰 아들은 그 속이 상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죠. 이들이 바로 그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이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에 못 박아주신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5-3726번, 055-285-3726번 늘푸른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이 시간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1: 오늘 제가 하은 PD님께 미리 주제를 보내드렸어요. 네. 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좌절 주제를. 금지.
1: 네. 네. 좌절 금지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앞두고 있고요. 음대생들이나 예고생들.

0: 들은 실기시험을 끝내고 네. 평가지를 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정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도 평생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점수라는 걸 계속 받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것이 끝이 나지를 않는구나. 내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더니 제자들이 계속 그 점수표를 들고 저한테 오니까요. 그런데 항상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노력 대비 성과가 조금 미비하다라고 스스로 판단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그 양단의 기분들이 항상 교차가 되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조금 지친다. 정말 많이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쳐서 처져 있으면 아이들은 훨씬 더 힘이 들겠죠. 그래서 좌절 금지입니다. 좌절하고 싶어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데 저는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송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네. 준비했습니다.
1: 정말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좀 마음에 쉼을 얻는 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0: 네.
1: 오늘 첫 곡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64장,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찬송가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라는 주제 찬송가 먼저 나눴고요.
1: 네.
0: 오늘 좌절 금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 텐데.
1: 네.

0: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좌절 금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저만의 작곡가들을 모셔왔습니다. 첫 번째 작곡가로는 핸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1: 핸델은 굉장히

0: 순간 몰락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드셔서 뇌졸중이 오고요. 한쪽의 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거의 이 지경이면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음악을 그만두든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핸델은 정말 나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온천으로 가셔서 어떤 의사가 권하는 시간보다 본인이 조금 더 애쓰고 그러니까 재활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서 개척한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요. 오라토리오라는 파트입니다. 오페라가 어려웠던 이유는 편성이 크기 때문에 무대 연출하느라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지불이 많이 되고 또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섭외해야 하고 였다면 네. 오라토리오의 중심은 종교입니다. 성경의 내용들 이걸 가지고서 웅장함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여러 가수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노래를 하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영어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서민들까지도 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네. 폭넓게 층을 넓히셨고요. 그래서 누가 생각할 때는 아, 저 사람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도약을 네. 하셨습니다.
1: 와.
0: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요. 메시아를 작곡하신 분이 핸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2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신 느낌으로 식사도 안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곡을 끝내셨는데 그 첫 공연의 수익금을 다 기부를 하셨어요.
1: 전부 다요?
0: 네. 너무나 큰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부와 명성을 가져봤던 사람이 나의 모든 걸 그것도 첫 수익에서 내어놓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곡입니다. 메시아의 서곡을 준비를 했고요. 절망도 담겨 있고 희망도 담겨 있고 나아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을 때 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본 사람이 핸델이다 라는 점에 주목해서 네. 이 곡을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동안은 이 메시아라는 곡을 그냥 곡 자체 네. 또는 그 곡이 담고 있는 의미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네. 오늘은 핸델이라고 하는 한 인격에
0: 그렇습니다.
1: 초점을 맞추고 감상을 네.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첫 번째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헨델의 메시아라는 네. 곡이었고 사실 워낙에 유명한
1: 맞습니다. 네,
0: 또 서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이라서 네. 익숙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헨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약간 감상이 좀 새롭게 다가왔던 네.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곡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고통을 받았던 작곡가의 대명사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면 이분을 말씀하세요. 어떤 네. 작곡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베토벤이죠.
1: 그렇죠. 베토벤은 청력에 이상이 있었다까지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비교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네. 화가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 않을까요?
0: 없죠.
1: 네, 상상만으로 네. 그려야 하겠죠. 그것만큼의 타격이 음악가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하은PD님, 베토벤이 어느 즈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연령대를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0: 연령대요?
1: 네.
0: 제가 상상하기로는 네. 글쎄요, 한 20대 후반?
1: 20대 후반 굉장히 네. 가깝게 오셨어요. 저는 사실 네. 사실을 알기 전에는 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다 들리는 영역에서 하셨겠지? 한 40대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20대 중반부터 귀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이미 들리지 않는 그런 영역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피아노 소나타 중에 8번 비창 2악장을 들려드릴 텐데요.
0: 네.
1: 이미 베토벤이 절망에 빠져있고 고통에 빠져있을 때 작곡한 곡입니다. 1악장은 사뭇 비장하고 무언가 정말 본인의 감정을 담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2악장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그런 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떠나서 평화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아다지오 칸타빌레 느리고 노래하듯이 라는 아름다운 글귀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곡입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8살에 작곡한 이 곡을 쓰시고 나서 나의 이 고통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온전히 나만의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팽개쳐졌다 라는 마음도 전제되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악장 한번 감상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절망이 있었던 베토벤이 어떻게 다시금 일어섰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0: 네, 많은 아픔을 겪었던 작곡가죠. 베토벤의 네. 비창 함께 네, 듣고 네. 오셨습니다. 네.
1: 하은 PD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일을 다들 하고 싶어 하죠. 네. 그걸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고요. 하은 PD님은 아마도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맞아요.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 좌절이라는 걸 겪으실 때가 있었지 않았을까.
0: 있죠. 너무 네. 많았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1: 사실 제가 이 직업을 처음에 준비할 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준비생일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남들보다 좀 더 준비 기간이 길었거든요. 7년이 걸렸어요. 웬만하면 2년 안에 정확하게 어떤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많이들 포기하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할 때 코로나라는 선물을 주셔서
0: 한 3년은
1: 묶여 있었죠.
0: 네,
1: 그냥.
0: 네.
1: 근데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는 확실히 무언가를 붙잡는 소나기의 그 힘을 좀 드리는 그런 힘으로 버텼던 것 같고
0: 네.
1: 제가 이 직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네. 제 주변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7년을 준비했는데 이만큼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해버리면 얼마나 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
0: 알죠, 그 느낌.
1: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네. 초반엔 힘을 많이 줬거든요.
0: 네, 네.
1: 어떻게든 제대로 읽고
0: 잘해보고 싶고
1: 네, 잘하고 네. 싶고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힘을 준 것들은 좀 뭐랄까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청취자의 입장에서도 네네. 어색하게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들보다 잘하는 1등은 아니더라도
0: 네.
1: 모두와 함께 가는 꼴등이 더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빼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이게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일까요?
0: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악기하시는 분들은 직업병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을 하니까 한쪽 근육이 계속 뭉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때들이 간혹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아주 간헐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문가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골프 치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의미는 제 몸이 틀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는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은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1: 네.
0: 그런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근데 힘을 잘 못 빼시네요. 힘을 못 빼시고 꽉 힘을 주고 있는데도 이 아픈 치료를 잘 받고 계세요라고 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힘을 빼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상태이구나. 나는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아멘. 들었습니다.
1: 아멘.
0: 왜냐하면 저 스스로 완벽할 수 있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1: 그쵸.
0: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내가 먼지 수준이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수많은 얘기들을 또 저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서 쓰신다.
1: 아멘.
0: 그러니 나는 좌절할 수 없다.
1: 아멘.
0: 입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오늘 던져드린 주제가 좌절 금지입니다.
1: 아멘.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0: 네.
1: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 따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시나 봐요. 저는
0: 아멘.
1: 매번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마다 되게 은혜를 받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그런 시간들도 기대되지만 정말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제가 참 은혜 받아서 스스로 묵상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0: 네.
1: 넉넉히 누리시는 그런 교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해 봅니다. 시원한 은혜의 단비가 간절한 이 시간, 마음이 쉬어가는 곳. 안녕하세요. 찬양의 화원 박혜영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계절처럼 여러분의 영혼에도 주님의 은혜가 푸르게 돋아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첫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손준호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힘은 나지 않고 익숙했던 길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기적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소망을 품고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예라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옹기장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때로 길고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며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용기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지쳐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우리의 힘이 다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더하시고 소망을 품는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시간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가장 깊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묵묵히 찬양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김대환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희지율의 광야를 지나며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이어 들으실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위러브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바완곡곡은 Way Home의 달리기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삶의 길에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용기를 잃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만큼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ABC 지금까지 찬양의 화원 박혜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는데요.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고 고등학생과 청년부는 강원도로, 충청도로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나고요. 유치부, 초등부도 교회에서 1박하며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가는다네요. 제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는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매일 교회 가는 즐거움도 컸고요. 설교 시간에 들었던 성경 속의 위인들의 얘기들, 또 교회에서 나누는 간식과 점심에 먹던 비빔국수는 지금도 입맛을 돌게 만듭니다. 중고등학교 때는요, 새벽 예배까지 있었어요. 눈 비비고 일어나 졸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며 불렀던 찬송은 지금도 어린 시절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꼭 체험하게 하세요. 인생의 가장 훌륭한 경험으로 남을 테니까요.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된 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타버나클 과이어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씨의 찬양입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2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80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이 무더위 잘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2545님, 이번 주 퀴즈처럼 상한 갈대로 있었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갔던 무교이고 아버지가 무당인 집안에서 자란 저희 회사 팀원이 극동방송 목사님을 통해 영접 기도를 드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답니다. 몇 년을 출퇴근 함께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며 조바심으로 기다리고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부디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아버지가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우사오님의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네요. 아, 수고하셨어요. 7028님,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 사명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3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6471님, 오늘도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드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주님은 늘 도와주신답니다. 할렐루야. 8537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다립니다. 아멘. 4648님, 네, 이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3289님,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여름 사역에서 그것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3289님, 네, 여름 사역 성공적으로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8531님,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이 없어요. 제 자신은 너무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 꿈을 이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린답니다. 아멘. 2021님, 주님 밤 사경에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밤 사경, 이제 새벽이 가깝니다.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환해집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우지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인인 호레이션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해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인물이죠. 이 넬슨 제독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 정책으로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에 강적들을 연파하며 영국군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분이죠. 그런데요, 그 과정이 항상 영광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1770년도에 벌인 르코시마 전쟁 때는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합니다. 1789년도 빈센트 전투에서는 한쪽 팔을 잃는 그런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당대 최강의 함대였던 프랑스 에스파냐 함대를 대파하며 영국 해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던 영광의 트라팔가 해전에서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당시 격렬한 전투 속에서 넬슨 제독은 끝까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전쟁에만 집중했었는데요. 적의 저격을 당해 쓰러졌을 때 부축하던 부관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말은 아군의 전황은 어떠한가였다고 합니다. 우리 편이 이기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제독은 마지막 유언을,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의무를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에 후회가 아닌 감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죠.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의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에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뽑은 말씀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데 몇 절의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발라 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몬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7933님, 다음 주에 교회에서 영덕 선교를 갑니다. 준비하러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잘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164님, 충남 예산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모두 몸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0871님, 체력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극동에 감사하는 이유는 중풍병자처럼 누워서 살던 제가 이제는 제법 잘 앉아있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들으면서 정말 기쁩니다 하셨어요. 5216님, 서머 스페셜 기간 찬송과 필사와 묵상을 더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아멘. 4797님, 더워서 강아지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더워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시간에 읽으세요. 4127님, 지금 중독과 우울증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다시 주님을 만나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2011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돼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주도 3778님, 88세 친정어머님을 주간보호센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방송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기쁨이고 행복이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우죠.

피난처와 방패 되시는 주 하나님, 모든 죄를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자백할 때 깨끗케 하시고 갈 길을 가르치며 눈여겨보시어 때마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니 환난의 홍수가 거세게 밀어닥쳐도 결코 제게 미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무지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늘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악인에게는 심한 고통이 따르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은혜로 저를 온전히 감싸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바른 삶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 안에서 언제나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용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출진형, 경남 30점, FM 98.5,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올해 지난 주간부터 시편의 말씀을 새벽 시간과 또 아침의 말씀과 기도로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말씀 본문으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50절까지 있는 제법 긴 그런 시편입니다. 살펴보니까 시편 150편 전체에서 한 네 번째로 긴 그런 긴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은 단순히 그 길이만 긴 시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그의 생애 전체를 결산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은 후에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지은 시가 이 시편 18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편 18편은 사무엘 하 22장에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게 시편 18편 표제에 같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은 어떤 장이냐? 다윗의 역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이 위치가 이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 18편을 다윗 인생과 다윗의 신앙의 총결산이다. 그리고 다윗 인생 전체에 대한 다윗의 감사이고 또 다윗의 간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그의 인생을 보면 물론 그도

완전한 인생은 아닙니다. 허물이 많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이 다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갔던 그런 사람. 그게 다윗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인생이라면 또 그런 다윗의 인생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 시편 18편이라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한 두 대지 정도 혹은 한 세 대지 정도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끊어지면 또 안 되니까 다음 주에 들을 것은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다섯 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도는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성도는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간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 사울에 대하여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응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관록으로 경험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찬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고백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기념비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배운 거 별로 없고 가진 거 별로 없고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 별로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참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평생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분이라고 기억되는 우리 앞선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유업과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앞선 세대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한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간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연필을 내어 쓰든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속으로 답을 내보듯이든지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가와서 하나님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은 아빠에게 하나님은 엄마에게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한 몇 가지로 답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18편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열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겁부 영겁부 쉴새 없이 모르겠습니다. 열 가지를 맞추었는지 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만수 아닙니까? 가득 찬 숫자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득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만 혹 빠져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채워지기를, 내 집에 채워지기를, 오늘 이 땅에 이러쿵저런 것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맥주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우리 보리고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냈던 것이 이게 맥주감사주의라고.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봉지살을 사러 심부름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봉지살이 뭔지 알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 할머니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살독에 쌀이 가득 차 있었으면 저 살독에 살이 가득 차 있었으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할머니의 지나가듯이 내뿜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삶에 필요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채워야 되는 것은 살독에 살이 채워지는 것처럼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채워지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다윗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소위 오늘날 말하는 이 라떼, 내 때에는 하고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그 자녀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었겠습니까?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뒤로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 일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생을 그렇게 적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

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럼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His story. 여러분 역사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my story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his story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는 인생이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그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사시다가 여러분들 저녁에 돌아와서 식탁에 서든지 저녁에 간식을 드시든지 그렇게 오손도손 앉아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게 더하여서 염려,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서로를 향한 원망과 책망, 그럼 저녁에 다 내려놓고 다시 지금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하루라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의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시편을 뭐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꽉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다윗이 그 시편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하루도 그렇게 시작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으로, 이야기로 우리가 이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백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사를 지나서, 그는 단순히 감사를 지나서 여러분 나아갈 방향을 정해준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제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 말씀드린 대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크, 몰려오는 이때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백에는요 듣는 이에 기쁘게 해줍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고백,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가 결혼할 때에,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늘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그래도 사랑합니다 알았고, 또 생일날이 되어지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하는 엄마 아빠에 대한 그 고백, 그럼 그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로 하여금, 부모로 하여금 큰 기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큰 기쁨은 우리들의 사이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 둘의 관계를 좋아,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부부를 향한 이야기가 되어지면 이 부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의 관계를 좋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삶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백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부관계든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고백이 아침과 저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성결이 바라는 것입니다. 살독에 쌀이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고백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도 있고, 거기에 감사도 있고, 거기에 기쁨도 있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도 있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의 이 인생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성도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두 번째는 성도는 기도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전에 다윗의 자기가 처한 형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가 처한 형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런 형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3절부터 19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조금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에 의하여서 10년 가까운 세월 그는 광야로, 수풀로, 동굴로, 산으로 그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더해서 그는 적진인 브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야 되었던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는 먹고 마시고 그하는 이런 기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은 자기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도 다 사울에 의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10년 세월을 살아야 되었던 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3절에 보면 원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소울의 줄이, 지옥의 그 줄이, 정말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도 환란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는지를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 참 공감이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이 다윗이 그 당시에 처하여 있었던 그런 삶과 참 비슷하다라고. 여러분 단순한 환란이 아닙니다. 단순한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지옥도 이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가,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심지어는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스위트홈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는, 보고 싶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터가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땅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그 단어를 안 쓰니까 참 좋아요. 한때에 헬 조선, 헬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행편 속에서 무엇을 했다라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 그는 기도합니다. 그의 그 힘든 상황

그것들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묘사하는 단어 못지않게 그것들이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반복되어지는 것 못지않게 그런 기도에 대한 단어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이 그러합니다. 6절이 그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그는 자기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 못지않게 그는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다윗을 생각할 것 같으면 제법 그도 싸울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힘이 있고 그에게도 지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법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제법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울 것 같으면 다윗이 왜 못 싸웠겠습니까?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세력으로 할 것 같으면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피신해 살았던 그 아둘람 굴에 사울에게 불만을 품고 사울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울에 대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그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군을 만들었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산들과 모든 광야와 모든 굴과 모든 수풀들을 그렇게 섭렵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다윗도 한번 붙어 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도 지혜가 있고 자기에게도 청약이 있고 자기에게도 계략이 얼마든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그는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의지하고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확신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16절 이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들과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의 터에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 적들을 치시고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는 것하고 사람이 싸우는 것하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자기 일생을 통하여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가진 거, 그거 가지고 그거 믿고 의지하고 살아보는 거 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거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싶

0: 9절 마지막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이 가져다 주는 그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인생 되어서 참으로 복되고 영화로운 그런 인생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해오름교회 김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1090 해오름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방학철입니다. 이미 7월 초에 일찌감치 방학을 한 초등학교도 있었죠. 하하 호호 웃어대는 아이들의 정겨운 모습과 때론 티격태격 수많은 조잘거림이 어쩌면 그리운 추억의 한 장으로 넘겨지는 순간입니다. 문득 어떤 손편지가 떠오르는데요. 오랜 세월 문방구로 운영하던 노부부가 형편상 폐업을 하며 손을 얻고 꼭 눌러 쓴 편지 글을 문에 붙이셨어요. 종이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빼고 기적고는 수십 년을 마주치던 아이들에게 사랑했노라,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라는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 따뜻하죠? 배려와 다독임, 세상의 향기와 빛이 되죠.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PS 콜라보 앨범 중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먼저 듣고요. 이어서 프롬갓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같이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유학 중인 딸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네, 5703님. 여러분들 그 자녀 키우다 보면 그 어떠세요? 그 대학 그 입시 준비할 때나, 그리고 이제 시험치고 이게 합격해야 될 텐데 그 마음 졸이던 순간들,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두고 또 여기저기 이력서 내고 할 때 참 마음 간절해지죠. 이제 이 따님은 지금 유학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제 또 졸업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유학까지 다녀온 딸이 졸업 후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될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또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졸업 후에 하나님 안에서 좀 귀하게 잘 쓰임 받았으면 하는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 그 한참을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역시 우리가 사는 인생 그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걱정스럽기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역시 그럴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주님께 맡기고 행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생겨나는 세상에 좀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어지럽고요. 예나 지금이나 참 공평치 않았습니다. 주께 맡길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온전한 인생도 이뤄갈 수 있죠. 다시 기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5703님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따님의 앞길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강중현님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 먼저 듣고요. 이어서 히스플랜 앨범 중에서 너는 꽃이야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5703님 사연이에요.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권사님이 이 특송을 하시다가 그만 보기며 멈춥니다. 성도님들 우레 같은 박수로 응원했어요. 남편 사별하시고 두 자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그러나 믿음 반석 위에 더욱 굳게 서신 권사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찬송을 부르시는데 눈물 짓는 성도님들 온통 저 천국 바라보며 은혜가 가득하네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는 참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의 행아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복도에 사는 김영입니다. 낙심과 방심을 오가며 죄에 빠진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둠이 저 땅에서 방황하며 살았을 저였습니다. 저 고향 땅 부모 형제들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지옥에 빠져 허적거리는 모습이 삼삼이 떠오릅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십자가를 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소리 높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저 북한이까지 들려심하는 심정으로 신청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0: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는 늘 함께 나를 동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1: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주님과 어느 곳에 가든 요동치 않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한에서 온 리장미 자매님의 선곡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합니다.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평온한 날에는 나도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은 금세 흔들리고 두려움과 원망이 먼저 올라오곤 하죠. 그때 비로소 내가 생각했던 믿음과 실제 내 모습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풍랑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찬송가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평동에 위치한 장평교회에서 7월 25일 토요일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1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09-42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 지역 학교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5505-336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복림교회 최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이제 깊은 산속입니다. 뭐 상상하셔야 돼요. 깊은 산속이에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 동굴 하나가 있습니다. 동굴 밖에 나오면 저기 멀리에 검게 그을린 평야가 보이고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웃고 장사하고 먹고 마시며 살아갔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아주 새까맣게 타있는 그런 폐허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은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을 뿐 그 도시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동굴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롯과 두 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약혼자들은 모두 죽었어요. 평생 살아온 삶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우리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이제 소돔의 이야기는 끝났구나.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동굴에서 아무도 없는 그 동굴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숨기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롯의 실패도 그 가정의 연약함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창세기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담의 실패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살인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야곱의 속임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죄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는 가인의 손에서 커졌고 홍수 이후에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바벨에서도 소돔에서도 죄는 그 모양만 달라졌을 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속선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 롯의 가정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깊이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 실패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망은 사람을 자기 방법으로 이끕니다. 우리 30절과 3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멘. 이 소돔을 빠져나온 롯은 소알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알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머물 수 없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두 딸뿐이에요. 그들은 사람 하나 없는 동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번 그 동굴에 침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없습니다. 약혼자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요. 마을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절망 속에서 큰딸이 입을 엽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큰딸의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틀린 말이 하나 없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미래가 막혀 보였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도리가 끝나는 곳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기다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에는 현실만 보였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두 딸은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났다. 그 절망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을 찾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창세기는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탑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갈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딸도 이 절망 앞에서 자신들의 답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절망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먼저 붙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이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십니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는 너무나 잘해줬고, 나는 너무나 다 베풀었는데 왜 그 사람은 저를 배신합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불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적이 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흘러가려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사고 싶으시죠? 아니라고요? 저는 사고 싶은데요. 다 좋은 집 사고 싶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집을 살려고 봤더니 한 10억은 줘야 되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그럼 그 돈을, 그 10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기 은행을 좀 털어볼까요? 은행 강도가 돼서? 목적은 선합니다. 집을 사겠다.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방법이 악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딸의 목적은 선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길을 묻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붙들고 있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두 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문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목적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했고 성경은 그 선택을 매우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가 32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0: 삼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1: 자, 이제 큰딸이 결국 결심을 합니다. 결심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후손을 이어가자. 그리고 그날 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두 딸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선택을 해요. 하갈도 그랬습니다. 약속은 믿었지만 기다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딸도 다르지 않아요. 후손을 잇고 싶은 마음, 후손을 잇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탈북 선교할 때 일이에요. 늘 저와 함께 하던 이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긴장되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주로 저기 밑에 쪽에 저기 밑에 쪽에 이제 강이 흐르는 곳에 그쪽에서 이렇게 구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구출 사역을 할 때에 이 브로커를 통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때가 조금 문제가 생겨요. 브로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해오던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해야 안전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늘 함께 하던 그 브로커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진행해야 안전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필이면 그날 뭐 물살도 얕았고 기류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에 급하게 다른 사람을 찾아서 사역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르치고 말았어요. 이 탈북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제가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루가 지난 뒤 늘 함께하던 그 브로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약속 시간에 오지 못했던 거예요. 아,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다시 함께 사역을 진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꼭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네, 저는 하나님을 잘 못 믿나 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다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뭘 못합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한국 사람. 빨라야 되잖아요.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응답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내가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자기가 길을 찾아 나서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응답이 안 들리는데 기다렸다가 얘기합니다. 오른쪽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도하고 나서 진득하게 기다리십니까? 못 기다려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0: 이 두 딸이 그랬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잖아요. 남자도 없어요. 이 가문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두 딸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방법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늘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멈춥시다. 멈춰서 기다려 봅시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보다 먼저 해결하려고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답답해서 내 방법을 선택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두 딸의 선택은 그날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두 아이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의 선택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굴에서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큰 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이름을 부릅니다. 모압. 작은 딸도 아이를 안으며 이야기합니다. 베남미. 이한 어머니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었겠죠. 한 가정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오늘날 암몬의 자손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그날 밤에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월이 흐르자 모압은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암몬도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는 시도들을 했던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한 사람의 선택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한 민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사는 선택,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내가 붙드는 믿음은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기도 하고, 내가 타협하는 죄는 다음 세대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는 혼자 짓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한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영향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길러내기 위하여서 늦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옳은 나라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두 딸은 암몬 자손이 될지, 모압 자손이 될지 알고 그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저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저질렀던 순간의 그 잘못 하나가 모압을 만들었고 암몬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는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0: 죄는요, 불태워야 돼요. 여러분, 종이 불로 태워보셨죠? 종이.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다시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시골에 이제 바닷가에 가면 이제 드럼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감자랑 고구마를 넣고 이제 불을 지펴서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쓰레기통이더라고요. 그 드럼통이. 알고는 못 먹겠죠. 거기 이제 불을 지펴야 되니까 종이에다가 이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삼촌은 이걸 잘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동안 이게 다 타버리니까 늘게 없는 거예요. 종이는 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는 무엇으로 태우겠습니까? 성령으로 태우는 거예요. 어떻게 태워집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인하여 태워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죄가 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한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영향은 분명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으십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이 모압과 암몬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 이어져 갔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롯은 소돔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롯의 가정을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동굴에서 내린 한 번의 선택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죄는 그렇게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며 자기의 방법의 위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경은 죄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 모압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모압 땅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룻이 나타났어요. 룻. 모압 여인 룻은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고 자기 백성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암몬이 생겼고 모압이 생겼고 죄는 그 다음 세대로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룻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구속사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고 성령으로 그 죄를 태워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구속사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는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약재료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멀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죄는 사람을 묶지만 은혜는 죄보다 더 멀리 갑니다. 실패는 역사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 앞에서 자기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도리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큰 은혜로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보다 더큰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복림교회 최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622-9101번, 010-6622-9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요즘 태풍 소식이 있지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은 무사히 잘 지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첫 곡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마드리갈 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레이스 정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며 처음으로 그 엄숙한 의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많이 놀랬지요. 낯설고 두렵기도 했고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마지막에 가는구나,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한동안 마음이 멍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순간을 가만히 곱씹어 보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 대신 아주 깊은 깨달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아, 나도 언젠간 저렇게 가겠구나. 내 삶의 마지막에도 나 역시 저렇게 고요히 옷을 갈아입고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 깨달음은 쓸쓸함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살아갈 소망을 품어다 주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면 매일매일 천국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늘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저 천국을 그리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그 모습대로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갈 그곳에 대해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거할 곳이 많고 찬양과 행복 그리고 평화 가득한 그곳.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잔치를 베푸는 천국을 그리며 살면 종래에는 그 모습 그곳에 이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피아노, 시편 42편 소프라노 정성화, 바리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면 매일 천국을 마주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찬양과 평화가 가득한 그곳을 날마다 그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미 천국을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걷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다 찬양하여라 페루지아 한인교회 성가대, 그리고 이어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구주를 생각만 해도 편곡을 해서 줄리어드 트리오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0: 영원히 올해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5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이 끊임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역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전국의 70개 미자립교회를 선정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뒤에는 수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일한 북방 선교방송이자 순수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귀한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목도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떠셨어요?
1: 극동방송 70주년. 사실 시작을 팀 선교사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난에 힘드니까 우리가 아세아 방송을 제주도에 설립을 했는데 본래 팀 복음 방송 해외 국제 복음 방송 팀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언젠가 저분들이 극동 방송으로 상호를 바꿨어요.
0: 네.
1: 근데 극동 방송이 본래 미국에 있어 가지고 중국에 또 비울빈에 중국을 겨내서 방송을 전하기 복음 방송을 전하기 위해서 오키나와하고 비울빈하고 필리핀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저희도록 인수를 해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하자고 한 5년 동안
0: 네.
1: 그래서 팀 미션이 시카고에 본부가 있는데 나더러 시카고에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법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1970년도인가 합병을 해가지고 아세아 방송 팀 방송이 극동 방송으로 7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7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극동 방송이 유일한 복음 방송으로 사실 북한, 한국은 물론 시베리아 몽골까지 중국, 일본까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연락이 오고 중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소련, 저 덴마크, 노르웨이에서까지
0: 네.
1: 극동방송 들린다고 연락이 오니까 맞습니다. 대단하죠?
0: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들은 그 전파 녹음한 것도 보내왔더라고요.
1: 그렇죠. 중국에서도.
0: 네. 맞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은 오랜 시간 국내외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좋은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외국 찬양들로 은혜를 더하려고 합니다. I'd rather have in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지 베버리시아의 곡, 또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빌 게이더, 또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 Don't Mash Choir and Orchestra, 이렇게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0: 스페셜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가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전파 선교사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2: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나는 또 어저께 어느 권사님 71살 된 분이 1억 헌금을 하셨어요.
1: 네.
2: 깜짝 놀랐죠.
1: 맞습니다.
2: 왜냐 아까 테면은 어디 뭐 정기 적금이 만료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동안에 극동방송에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1억 헌금을 보내셨어요.
1: 네.
2: 제가 전화를 해봤어. 전화 받으면서 너무 극동방송에 고맙고 이사장이 당신한테 전화까지 해줬다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나는 그렇게 제 전화 받고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0: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미국에 프랭클린 그램, 빌 그램 목사님 아드님,
1: 네.
0: 사모님이 지금 수술을 받으러 비행기 타고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간다고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 장로 직원들이 가서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결과가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아멘.
0: 세계 전체 나라들에서 기도 제목도 오고 헌금도 오고 또 방송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1: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가득한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집사입니다. 저는 학교에 믿음으로 섬기는 교사 기도회가 있어서 어떤 교사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통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아이들에게 나는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 질문에 떳떳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집사 올림.
1: 네.
0: 참 귀한 사연들이 있죠.
1: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0: 귀한 사연들을 읽으면서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1: 네,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빅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평동에 위치한 장평교회에서 7월 25일 토요일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1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09-42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산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5505-336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981번으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정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벌써 7월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요새는 실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처음과 나중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시작도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출발이 쓰고 있으면 도착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요 도움자이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나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사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길 원하고요,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테나베저 제리에 버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의 그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회의 한쪽에서 촉법소녀들의 범죄와 수용자 자녀들의 그 범죄의 대물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촉법소녀의 범죄가 날로 날로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형사적 체벌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큰 소리에 뻥뻥 치는 그 어린 청소년들을 봅니다. 또한 부모들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부재와 주변 사람들의 낙인을 인하여 갈등 속에서 범죄의 늪 속에서 갈등을 하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촉법 범죄 소녀들의 그 범죄와 수용자 자녀들의 범죄의 대물림에 1차적인 그 현상은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지만 사실 아이들의 잘못 이전에 가정의 결핍과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시작된 아픈 유산이라고 보게 됩니다. 저는 그 30년 동안 교정선교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범죄의 잔혹함이 부모와 사회의 방치로 인해 시작되어졌다고 봅니다. 또 부모의 무관심과 부재, 주변으로부터 나기로 인하여 수용자 자녀들의 내적 갈등 속에서 울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정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이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한 수용자를 품고 그 수용자의 가족을 돌아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범죄율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용자의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의 그 전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룩한 일꾼이 되고 차세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 심각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청소년들의 범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합니다. 다음 세대 소중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소중함을 강조하는 어른들의 삶의 내용은 어떨까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물려받고자 할까요? 지금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우리에게 잘 가르쳐 선생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선생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 소년수가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직분자인데 맨날 교회 가서는 천사 모습이지만 집에 오면은 맨날 악마입니다. 욕하고 험한 말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서 집에 나와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청소년들, 소년수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젊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미가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안에 내 영혼 평안을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소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감사함이 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고 미래를 불투명히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용자 자녀들의 그 깊은 가슴 아픈 상처, 또 부모님들의 무관심과 부자로 인하여 온 청소년들의 그 범죄, 또 촉법 소년들의 범죄. 우리가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들의 앞날 아니겠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해 위해서는 부모들의 삶이 건전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의 내용도 진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누굴 닮는다고요? 소를 닮죠. 어미 소를 닮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 사랑하는 모습, 진실하고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는 좀 밝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범죄율이 심각합니다. 6월 달에 가석방 시킨 수용자들 약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교도소가 약 140%가 넘을 때 감염 수용자가 돼서 지금 가석방을 참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가석방을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도소에 약 6만 5천 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있고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약 30% 정도 됩니다.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소해서 재범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교정성교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정성교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성교가 다 중요하지만 범죄의 늪 속에서 사단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교정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다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행복하고 얼마나 미래가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교정성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정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방송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찬이 부릅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빛이시죠. 영생의 빛이시죠. 참 삶의 자유함과 소망, 꿈을 주시죠. 그리고 그 꿈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시편 37편 여러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행위를 정오의 빛처럼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영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에게 잘하기보다는 범죄의 눈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교정사역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근 3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교도소 예수의 용자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교도소에 간 것이 오히려 더 인생의 화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그 교회 성도의 자녀가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있는데 참 믿음상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자녀가 이렇게 격결로 가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분의 자녀 그 목사님의 성도의 자녀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 미래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앞에 바르게 살면 됩니다. 제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녀가 격결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신앙상 잘하는 것 같았는데 가정에서는 덕이 되지 못했다. 아이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위선적이다. 그래서 격결로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삶의 내용이 어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의 꿈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의 유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기왕이면 삶의 내용이 좀 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비전과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또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미식이 부릅니다. 야곱의 축복.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건강하세요.

무더위가 예전 같지 않은 여름입니다.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겠죠.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며 찬송 가운데 담비 내려주시는 저녁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찬양 또한 걸음의 김현경 십사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시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우리의 몸도 쉽게 지치고요. 마음까지 메말라가기 쉬운 계절입니다. 오늘 시작하며 읽어드렸던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은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갈급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 깊이 누리실 때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면서요. 첫 찬양 생명수 강가의 라이플로드 싱어스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 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테너 이성화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손경민의 충만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영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주 크리스틴 캐노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꽃이 피는 봄날에만 찬송가 541장 올려드립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도 땀을 쏟는 여름에도 열매 맺는 가을에도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순관의 찬양으로 나무 함께 하셨고요. 그 앞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르나마리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일어나 걸어라 한나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경건생활에 해이해지기 쉬운 무더운 여름에도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칠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늘 강건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중국의 전도자 머치만 리는 젊었을 때 몸이 매우 병약해서 의사로부터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병을 낫게 해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죠.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 한가운데 이를 즈음 큰 바위에 걸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배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옮겨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무리부로 네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렴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물이 점점 불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순식간에 바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불어올라 그는 그 바위 위를 요요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넘치게 얻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병을 날마다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청년 시절을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 했지만 그는 중국 기독교 역사상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기며 8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의 가시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동기로 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나의 아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3일 POP의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신 찬송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책이죠.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냐를 사도 바울은 질그릇을 예로 삼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첫 번째로 비교적 싸다입니다. 질그릇은 그 원료가 너무나 흔한 흙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짜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청자 백자 같은 자기는 좋은 재료에 유약까지 발라 뜨거운 고열로 구워낸 고급 그릇이지만 질그릇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빚어 대충 마르기만 하면 되도록 짧게 구워 만드는데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그릇 가운데 가장 값이 쌉니다.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참 바른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질그릇이라 비유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있죠.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는 흙일 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고상한 척해 보이고 아무리 품이 있는 척해도 우리는 흙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래 흙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질그릇은 값싸다 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그릇의 특징은 연약하다입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그런데 인간도 그렇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쉽게 주저앉고 쉽게 깨지고 맙니다. 저는 살면서 조근이 없는 간단한 사고를 통해 목숨을 잃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쉽게도 죽는구나. 인간이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라고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가 강한 줄 알고 내 주먹을 믿는다, 내 실력을 믿는다

재산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손영진님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우리의 비유를 질그릇이라 하였습니다. 질그릇은 값이 싸고 그리고 연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하찮고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나 우리나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모두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세상의 질그릇과 우리 믿는 사람의 질그릇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는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이냐? 정확히 말하면 10절 이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통 질그릇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의 소재에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어도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비록 질그릇이라도 꿀을 담으면 꿀단지, 보석을 담으면 보석단지, 왕의 옥쇠를 담았다면 그 그릇은 옥쇠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예수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 다시 말해서 예수님 생명함이 된 것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이노스 이동영, 김윤희 듀엣의 내 주 예수 함께 하셨습니다. 질그릇으로 비유된 우리네 인생, 비록 연약하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 속에 예수의 생명,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으니 나는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다 말씀하시며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자부심과 이 자랑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박종우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호와 우리 주여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 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라는 시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양식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기도와 감사로 채워가면서 함께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18일 22시 10분 경남 거창북부, 거창남부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교방송 이어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믿음을 따라 자신의 대적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여기서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악을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즉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악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윗의 대적들이 그에게 끼치기 원했던 악, 그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들에게 돌아가게 하실 악은 다름 아닌 그들이 도모해 품은 바로 그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도모하고 행하는 자들이 놓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또한 신자들도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만 생각할 뿐 우리가 도모하고 행한 악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기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악인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덧붙여 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신의 구원과 변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나타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근거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며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0: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경남 30년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혼자만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면서 밖에서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때로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비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그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남들이 모르면 그만 아닐까? 내 속마음까지 누가 알겠어?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서 속삭인 그 말들, 아무도 모르게 꾹꾹 눌러 담아둔 여러 생각들, 남몰래 저질렀던 그런 작은 죄들, 악한 생각들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대낮에 비치는 햇살 아래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아, 내 모든 밑바닥이 다 들통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말씀만큼 큰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덧칠했던 그 무거운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저 주님의 햇살 아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윤아의 내려놓음, 윤동우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뒤로 하신 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경건한 척 연기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감추고 위장하고 어두운 곳이나 골방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숨기는 위선은 누룩처럼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고로 듣고 주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누룩은 아주 작은 양으로라도 그 반죽 전체에 퍼져서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품은 죄의 생각은 처음에는 작고 조용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죄가 드러나서 심판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 죄가 이미 자신의 삶 전체를 부패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죄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누룩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안 했어, 그래서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누룩, 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누룩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From God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힘의 비밀에 감추어진 크룩스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프롬갓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힘의 비밀에 감추어진, 크룩스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시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외딴 도로, 주변에 차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쩍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상상이 되죠? 이 시간에 누가 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불법을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우리의 모든 주행 기록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저장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은밀한 미움을 품거나 아무도 모르게 부끄러운 이익을 취할 때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는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영적인 관찰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내뱉은 비난의 말, 골방에서 남몰래 저지른 은밀한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록장치에는 실시간으로 아주 선명하게 저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 기록은 지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두렵거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호두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이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호두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온리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들 사이 밑동에는 남몰래 심어둔 독초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정원사는 당장 이 화려한 꽃들에 가려져서 독초를 알지 못하고 이 화려한 정원에 만족해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독초는 뿌리를 뻗어가면서 정원 전체의 영양분을 빼앗고 결국 정원 전체를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신앙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속 은밀한 곳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뿌리가 결국 자신의 영혼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숨겨진 죄는 나만의 비밀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뿌리를 뽑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정원을 갖고 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조수아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옹기장이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친절한 팔에.

요수아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옹기장이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불투명한 검은색 페인트로 유리병을 탁 칠하고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을 채워 넣었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겉면만 보고는 그 병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강한 빛이 쫙 그 병을 비추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자기 의라는 페인트로 막 덕칠하면서 덧칠하며 감추기 바쁘죠.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광명한 날, 그 하나님의 날에 모든 페인트는 벗겨지고 우리 내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추기 바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말씀 앞에, 그 조명하심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 되도록이면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을 넣고 겉에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까지도, 속사람까지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한동안 SNS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립니다.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며 소란스럽게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는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그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만 섞인 말들을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팔다리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어느 건장한 청년 하나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취객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청년은 그 남자를 덥석 품에 끌어안고 그의 등을 토닥이며 쓸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취객은 처음에 자신을 붙잡으려는 줄 알고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청년의 다독이는 손길에 마음이 녹은 듯 가쁜 숨을 돌리며 이내 곧 잠잠해졌습니다.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은 건장한 팔로 그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품에 끌어안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 마음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지금 주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헤아리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0: 그러니까 주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1: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이 두 곡 편곡된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과 함께 이 찬양 나눴는데요. 사람의 사랑은 금방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심의 한계를 서로 간에 느끼기도 하지요. 그리고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선물을 얻은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요즘 여름을 맞아서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더욱더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기간에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썸머 스페셜 기간에 더 많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남성 보컬 그룹 크룩스의 경쾌한 찬송가로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또 새로운 멜로디를 편곡한 성가로 함께 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엔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꽉 채워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각자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Shine, Jesus, Shine. 우리나라에서는 비추소서라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지요. 그레암 캔드릭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박성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렇게 두 곡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갑자기 찬양이 끝나서 놀라셨죠? 오늘 첫 찬양은 임마누엘 선교단의 만방의 족속들아였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4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4집 내영이라는 음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선교단은 두란도 경배와 찬양만큼이죠. 그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물론 제 기억으로는 다드림 선교단 이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선교단으로 예배 찬양 선교단으로는 굉장히 역사 깊은 팀이 또 임마누엘 선교단이었죠.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날은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은 중간에 제가 읽어드렸던 행복한 아침 순서는 당분간 잠깐 쉬고요. 더 많은 찬양들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더 풍성한 찬양들을 들으실 수 있게끔 꽉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들 안에는 그냥 여러가지 찬양들을 나열해드리고 그런게 아니라 그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과거의 찬양들을 과거에 있었던 예배 찬양들 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좀 섞어서 보내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 새벽 국내 예배 찬양팀들의 찬양으로 한 시간 동안 또 꾸며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두 곡의 예배 찬양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그 제너레이션 시리즈의 앨범을 기억하십니까? 미라클 제너레이션, 지저스 제너레이션, 이 제너레이션의 이름을 들고 타이틀을 들고 음반을 만드셨던 예배 인도자가 한 명 있으시죠. 유제너레이션, 유젠 워십의 천관웅 목사님입니다. 교회 이름도 그런 같은 교회로 알고 있어요. 같은 이름의 교회로 천관웅 목사님이 만들었던 앨범들의 이름이 이제 제너레이션 시리즈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불을 내려주셔서 준비해놓고 있고요. 또 이어서는 국내 또 예배 찬양팀의 말 그대로 명맥을 이어가는 팀이죠. 어너인팅의 춤추는 세대 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세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의 사랑을 감추할 수 없어서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그분을 품어낼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관웅의 Miracle Generation 앨범 중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Anointing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2007년도였죠. 에 춤추는 세대. 네. 이것도 Generation이네요. 네. Dancing Generation. 춤추는 세대.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2007년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특별히 Anointing의 이 곡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인도자의 목소리는 박철순 간사님의 목소리입니다. 박철순 간사님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때부터 또 있으셨던 예배 인도자이시기도 하고, 그 전에 찬양사역자연합회의 회장님, 부회장님으로도 또 계셨고, 굉장히 예배 인도자이시면서도 한국 찬양사역계에 또 참 이렇게 선배들 중에서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전히 예배인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인도의 순회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또 천관웅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찬양의 앨범도 내고 목회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경배 찬양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어요. 90년대 초반서부터로 볼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짧은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선교단의 형태로서의 성장을 정말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고, 그리고 변화에 따라서 그 어떤 문화나 음악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한국 교회 안에 잘 블렌딩 될수 있도록 그 예배 단체들이 또잘 열심히 노력도 해주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 찬양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배와 찬양하면 두란노 경배와 찬양, 뭐 다드림 선교단, 뭐 임마누엘 찬양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지역마다 예배 모임이 음반으로 나올 정도로 예배 찬양들이 굉장히 좀 지역마다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사골 찬양, 그러니까 부천 지역의 예배 모임, 찬양 예배 모임, 예배 찬양 모임이 있었던 복사골 찬양이 있었고요. 강서구 지역에는 서울의 강서구 지역에는 은성예수 찬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는 찬미예수가 또 있었고요. 대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예배 찬양팀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예배 찬양의 분야도 우리나라에는 부흥과 그 발전이 빨리 이루어졌죠. 또그 사이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던 팀을 하나 좀 고르라면 예수전도단입니다. 사실 예수전도단은 이제 YM이란 이름으로 그냥 찬양 사역뿐만이 아니라 뭐 DTS, BDTS 훈련의 과정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역사는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어떤 찬양들이 우리가 또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들이 또 있죠. 그 중에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뭐 과거의 찬양은 아니고요. 예수전도단의 인도자셨던 심영준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듣고 오겠습니다.

아, 심영진 목사님의 비준비하시니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아이자 61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 61 역시도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이긴 하는데요. 음원 사이트상의 등록상으로는 2013년에 첫 음원이 보여요. 그래서 그쯤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아이자 61의 그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 그 어떤 팀인지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 우리 흔히 해서 연혁이라 그러잖아요. 연혁은 안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보자면 2013년이 첫 음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자 61도 벌써 오래된 팀이죠. 너무 활동을 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또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팀으로는 이 팀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마커스 워십의 부르신 곳에서에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Will Love의 공감하시네였습니다. 그렇죠.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은 흔히 얘기해서 인기와 또 많은 분들이 또 예배 가운데 애창해 주시는 예배 찬양곡의 Will Love 팀이 두둥하고 이제 등장을 했죠. 그 윌럽팀은 또 여러 팀으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가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작곡적인 면에서도 또그 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예배 찬양들을 또 선보인 대표적인 팀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의 예배 찬양팀이 말 그대로 풍성하네요. 그쵸? 실은 더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많은 예배팀들이 있었죠. 교회로 따지자면 온누리교회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청소년 예배 찬양팀, 그러니까 청소년 예배에 에서 이제 앨범으로도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앨범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온누리워십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포드처치의 인도를 하고 계신 원유교 목사님이 인도했던 홀리임팩트 이런 팀들도 있었죠. 참 많은 예배 찬양팀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팀들의 곡으로 또 과거서부터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준희의 썸머 스페셜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또 썸머 스페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잔치 공동체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흐르네 흐르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세상의 열기를 멈추고 주님의 시원한 날개 그늘 아래 모여드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한여름에 때약볕이 강하게 내리칠 때 정말 우리 길가에 드리운 큼직한 나무 그늘만큼 반갑고 고마운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뜨거운 불시험과 피할 것 없는 소나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도망쳐 숨을 곳은 오직 한 곳, 주님의 품인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그늘막 아래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메마른 심정을 촉촉하게 만지실 주님을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 발걸음 무겁고 숨이 턱에 차오를 때 주님은 소리 없이 다가오셔서 커다란 사랑의 그물막을 펼쳐주십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튼튼한 요새가 되어 나를 감싸주시니 주님의 날개 밑 이곳이 바로 내 영혼이 머물 가장 안전한 낙원입니다. 네,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또 찾아올지라도 가장 안전한 낙원 주님의 날개 밑에 늘 거하시기를 또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9장 그 후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말하리라. 야곱이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 기울이라. 르우벤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내 능력의 첫 열매이니 저놈이 빼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그러나 너는 끓어오르는 물 같아서 결코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네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시몬과 레이는 형제이며 그들이 무기는 잔혹의 도구이니 내 혼아 그들이 모의에 끼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이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실로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이 뜻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도다. 그들이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이 복수가 잔혹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갈라내며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다. 유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칭송받아 마땅하다. 내 손이 내 대적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에 아들아, 네가 사냥감 우로 뛰어 올랐도다. 그가 웅크리고 굽히니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이루키리요. 왕의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장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실로가 오실 때까지 뭇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그가 자기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또 자기 포도주에 빨며 그 의복을 핏빛 포도주에 담가 빨 토이니 그의 두 눈이 포도주 빛깔로 까맣게 되고 그의 이틀이 우윳빛으로 하얗게 될 것이다. 스불러는 바닷가에 살게 될 것이며 뭇배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의 경계가 시돈에 미치리로다. 이사갈은 양머리들 사이에 웅크려 앉은 힘센 낙이라. 그가 안전함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이 얼마나 안락한지를 보았도다. 그가 자기의 짐을 지려고 어깨를 내려쓰며 힘써 일하는 농로가 되었도다.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 하나이나 자기 민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다. 그가 마루의 뒤꿈치를 물어 그 기슬을 또로 뚫으리라. 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나이다. 가시어 그를 략탈하는 떼강도가 뒤쫓을 것이나 도리어 그가 저들이 발꿈치를 칠 것이라. 아셀에게서 나는 떡은 기름질 것이니 그가 왕에게 별미 음식을 바칠 것이다. 납달리는 풀려뛰는 사슴이니 그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리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 그의 가지들이 을타리를 넘었도다. 화려히 명인들이 그를 괴롭히며 그를 쏘고 그를 노려 숲에 엎드렸으나 그의 활이 도리어 튼튼하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곧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반석이신 그분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도우시고 바라며 그 전능하신 분이 우로부터 하늘의 복과 아래로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두루 내리시기 바라노라.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이 복들보다 오히려 뛰어나 저 가 없는 언덕 끝까지 미치리로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승냥이니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가 사냥한 것을 나누도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다.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을 축복하되 그들 각자의 복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나는 이제 숨을 거두고 나의 선조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내 조상들 곧 햇사람 에브론의 들판에 그 굴무덤에 함께 묻으라. 그 굴무덤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 막벨라 둘에 있으니 곧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블론에게서 그 들판과 함께 사들여 매장지로 삼은 것이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들판과 거기에 딸린 굴은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것이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침상에서 자기의 두 발을 모으니 그가 숨이 멎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지금까지 창세기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들,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0: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집 근처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서너 명의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사님, 권사님들이었겠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 뵐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나가셨대요. 오늘 안 들어온대요. 교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십니다. 저는 그분이 목사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 탈북자예요. 저 얘기 한마디만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께서 앉으시라고, 어서 앉으시라고 의자를 내미시는데 제가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푹 떨구고 목사님 눈 마주치지도 못하고, 목사님 내일 일요일인데 탈북자가 구경 와도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아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착해요. 허락받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 예배인데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가오기를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를 갔습니다. 한 시간 동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 구경하느라고 저는 목사님보다 더 바빴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저를 소개하시면서 새가족입니다, 탈북민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축하해요. 잘 오셨어요. 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제가 뭐 누구한테 안겨받겠어요. 어성쩡하게 안겨가지고 웃기고들 있어. 지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 우리 엄마 아빠도 나보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이런 사기꾼 같은 것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설프게 읽었던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하나님 이름을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어떤 탈북민 자매하고 지나가는데 아마 교회 같았던 거예요. 그 자매가 잠깐만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한 일곱, 여덟 명의 할머니들이 계셨고 강대상 앞에 이 자매가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헌금통이 있었어요. 막 여기 우리 한국 돈으로 아마 5천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딱 꺼내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오 예? 내 여자 돈 넣습니다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놀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야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고 따라 나갔어요. 저는 야 뭐야 그랬더니 어 나 하나님한테 돈 좀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돈이 엄청 귀하거든요.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혹시 알아? 우리를 한국에 저기 남조선에 빨리 보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너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그랬어요. 야 김일성한테 그렇게 사기당하고도 아직 도움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해?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로 갔는데 어 강제로 성경 막 읽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는데 받았는데 왜 그리 두꺼워요? 글은 작고 검은색은 뭐 바탕화면이요 흰색은 글씨요. 아주 그냥 몰라요. 그걸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안 읽었어요 저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볼 때 읽는 척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읽으면 하나님이란 사람이 저를 남조선에 안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읽는 척하고 그랬어요. 성경책 앞장을 딱 봤는데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뭐 나의 다른 뭐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오 김일성과 똑같네. 3일째 된 날 새벽 예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이 뭐 하나 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상상한 그대로죠. 기도하고. 아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좀 불쌍한 거예요. 나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 정말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그래서 한심하기도 하지만 슬쩍 목에다 손대고 목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나도 아파요. 고쳐주세요. 서너 번 반복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8시 45분쯤에 잠이 들어서 9시 됐는데 이 15분 동안 꿈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 옆에 제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 어디선가 저를 두 번 불러요. 굵직한 목소리로. 성질이 급하니까 하늘을 쳐다봤어요. 아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죠?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맞을 거예요. 저한테 신경 끄고 저 교회나 가보세요. 울고 불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찾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응답 안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교회 어린아이도 아프지 않냐? 걔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도 낫고 걔도 나을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기도는 뭐 공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난 거는 저희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를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여자아이 7살 서울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 서울에 어떤 아이가 아프다는데 7살이래요. 여자래요. 고쳐주세요. 둘째,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꿈을 꿨는데 정말 하나님 맞다면 저도 고쳐주세요. 끝났어요. 저희 기도는. 오후 4시 들어서 잠이 들었고 9시 돼서 깼는데 제가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제가 교회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던 첫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저희 리더 권사님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영화야, 어제 사모님이 나 찾아와서 한참을 우셨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모님이 우리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영화가 언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면 우리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거 다 몰라도 좋아요. 제 얼굴에 언제면 웃음꽃이 필까요? 이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권사님 쳐다보다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저는 교회 예배당 2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여기 앞에 바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내 그림자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내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정말 옆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항상 선한 척합니까? 왜 자기들은 항상 착한 척합니까? 왜 항상 베푸는 척합니까? 나는 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왜 불쌍합니까? 나는 왜 외로워해야 됩니까? 한참을 따지고 도는데 갑자기 제 인생이 떠오르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목놓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소리만 내고 눈물도 안 나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깰까 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감정 처음이었거든요. 조용히 있었어요.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들려요.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함께 할게.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발떠덕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해주셨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너는 너의 소유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왜요? 이미 말했잖아요. 내 삶의 전부가 주님 거라고. 그러면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 자리가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딘지. 그리고 캐리어를 싸들고 바로 또 안산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A4 용지 두 장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저 쪽으로 와서 거의 다 온 걸 보니 한 글자에 용서라는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A4 용지가 제 가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셨습니다. 아빠, 오빠, 저를 팔아넘겼던 브로커, 저에게 성폭행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셨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아, 이제는 살 수 있다. 드디어 끝이다 하는데 한 가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뒤집어졌습니다. 철야 예배 시간이었는데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창피한 거 모르겠더라고요. 이 앞에 저는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잘 아신다면서요. 내 편이라면서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편이라면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진정한 용서란 말이야. 그것은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가 허락한 특권이란다. 하나님이 허락한 특권이래요. 다 주어지면 특권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소리를 지르던 걸 멈추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 벽면에 저는 이면지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화장실, 냉장고, 벽면, 그리고 눈길을 돌릴 때마다 그것을 외웠습니다. 예수님의

주님이 가능케 하기에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선포를 들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또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저는 다시 만났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나라에서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남의 땅 중국에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 겪고 보게 하시고 또 보살 것 없고 초라하고 사람 냄새도 안 나는 저 같은 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북한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 마음 가운데 두고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복음 통일, 민족 통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교회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또 생각날 때 조금씩 이루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필코 무조건 해내야 되는 과업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덥고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시원한 그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려야 내 가족에게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아주 시원한 그런 숨구멍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늘 그렇게 하셨겠지만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실 때 7월의 대학볕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눈물 나는 사랑을 가슴 가득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 버리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위로로 무장해서 그렇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세상의 어떤 더위와 시험도 거뜬히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푸른 평강이 깃들기를 축복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들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요즘 국제사회 곳곳의 소식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진이 일고 전쟁이 터지고 갑작스런 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기도 했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다고요. 북한에서는 특히나 삼가운데 예고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죠. 어떤 날은 먹을 것이 걱정이고, 어떤 날은 단속이, 어떤 날은 말 한마디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 어떤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곁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선, 오늘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선 누구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의 품 안에 감싸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눕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요 여호와는 내 오른편의 그늘이시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 믿음과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 1부 순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나누어 볼게요.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 나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열린 사과나 배나 감 같은 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그래서 경건한 자의 말은 진실을 말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세상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거짓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흉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판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상대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갖다가 무고죄라고 그러죠. 일본의 무고죄가 하나가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무고죄는 만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 사람을 좀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지 조금만 잘 되는 사람 보면 저놈 죽일놈 살놈. 이제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거라 그랬어. 인터넷에 근거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그래서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쉽게 거짓말해요. 그러나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여나 입 밖에 거짓말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가랴 1장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그 백성에게 이같이 전하라. 만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만유의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는 만유의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 주님을 떠나 방황했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 민족이 주님께 돌이키기를 간구합니다. 남과 북의 모든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분단의 사슬을 끊고 통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북에서 온 자매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순환

질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영으로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루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부게띄우는 편지. 부게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어린 나이에 아들과 생이별해야만 했던 어머니 성실 자매님의 편지. 그립고 그리운 아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꿈결에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9살이 어린 너를 두고 떠나와야만 했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그날은 지금도 있을 수가 없구나. 덧없이 흘러간 장창의 시비는 매년 설날과 또 너희 생일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자그마한 배를 마음껏 채워주지 못하던 이 엄마를 원망하며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허정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 엄마에게 어둠이 그늘을 가셔주고 희망이 빛이 되어줄 하나님이 손길이다.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철이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든 게 궁금하지만 언젠가는 너에게도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이 닿길 바라며 이 편지를 쓴다. 철이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엄마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도 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의 손길이 가득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이 빨리 닿게 되길 오늘도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오래전 헤어진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아들과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날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복음 통일의 역사의 현장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그립고 그리운 아들에게 전하는 성실 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오합지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두머리였던 예수님만 없으면 이 무리들이 아무런 힘 없이 흩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촌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며 매국노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고요. 또 극단주의 성향인 열심당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외형적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최고의 권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형편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대제사장들을 따르던 자들은 어땠습니까? 충성스러운 바리새인들과 또한 유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확실히 비교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붙잡히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괴수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이라 라고 외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예수만 없으면 이 무리는 끝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 맞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겸손의 왕 예수님처럼 이 땅 가장 죄악되고 악한 우리들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춘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끄러웠던 유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절기를 맞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느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북적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과 다리에 힘이 붙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40평생 성전 문 앞에서 부러운 눈빛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앉은뱅이는 이제 성전 이곳저곳을 쓰시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를 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먼저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뛰어다니는 것에 놀랐고, 더 놀란 것은 앉은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을 행하던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 그때 베드로가 성전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대제사장들의 귀에도 바로 들리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빠르게 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잡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입막음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의 머릿속에도 예수님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이 대제사장들이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뜰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그곳에서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르오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살기 등등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베드로의 강력한 외침에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들을 놓아주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서야 그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제사장들의 거센 핍박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울과 같은 자들이 예루살렘 내의 성도들을 마구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 있었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만이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헤롯은 먼저 야고보를 잡아들였고 칼로 죽이게 됩니다.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야고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법으로 처형했다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고, 로마법으로 처형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죽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죽인 헤롯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리와는 상관없이 백성들의 여론에 의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닌 에돔족 출신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지 못했던 이 헤롯은

이번 야고보를 죽인 것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토록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 맞습니다. 자신도 죽을까, 가족들이 핍박당할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야고보가 죽어 돌아온 것이 그들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누가 잡혔습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조선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도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성도들은 야고보와 같이 이러한 처지에 놓였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 한번 떠올리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야고보 사도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고보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순교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눈물을 흘리며 이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신 기도 응답을 받고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높은 차원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이든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응답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또한 절실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응답을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준비를 하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미 응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을 취하십시오. 그 응답에 순종하십시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이때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에 잡히셨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여도 되는데 유월절이 끝나고 죽이자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명절에는 뒤로 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로 드릴 곡식 또는 동물들을 사게 됩니다. 그 제사 제물을 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5,000원의 쌀한 가마를 얻을 수 있는 것을 5만 원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땅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것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잡히던 때에도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베드로를 유월절이 끝나고 죽이자는 것이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이 잡았지만 그 배후에는 역시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았던 때와 같이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한탕을 크게 잡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명절이 끝나면 죽이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죽게 됩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 한 명을 두고 두 명의 군인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또문 밖에서도 보초를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내일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내일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한 것일까요? 7절을 보면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았죠? 예수님에게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실 때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때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부로 살아왔던 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기네 집인 것이죠. 그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배를 몰았던 그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마가복음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밑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큰 광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자, 이후에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베드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자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어떠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해도 결과가 불보듯 뻔할 때,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질 때,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영역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때조차 나의 선택을 신뢰합니다. 나의 실력을 맹신합니다. 나의 경험과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배 위에서 강풍과 맞선 어부 출신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결국 깨닫습니다. 나의 실력과 지식과 지혜, 경험과 체험, 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믿을 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고보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선택권을 모두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실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내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믿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친 풍랑이 부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0: 맞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일어나 주십시오. 제 삶과 모든 결정권을 온전히 위탁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9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제주가 25도, 신의주와 대구, 여수, 부산이 24도, 평양과 서울,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 강릉이 22도, 청진 21도, 강계가 18도, 해산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1도, 광주와 목포가 30도, 부산과 여수, 대전이 29도, 평양과 춘천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 27도, 강릉이 26도, 신의주 25도, 강계 24도, 함흥과 청진이 23도, 해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선택지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건강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에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 적절한 잠을 자라. 셋째,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 화를 내지 마라.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그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필요한 여섯 가지,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평안이었는데요.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많은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시한 이런 방법은 잠시 잠깐의 평화는 줄 수 있지만 지속되는 평화, 즉 참된 평안함을 줄 순 없습니다. 평안함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이 대포를 고정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대포를 고정시키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선원들은 태풍이 아닌 배 안의 대포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서 제 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인데요.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외부의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대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주님의 종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살기로 붙듭니다.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내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만 힘과 자양분과 위로와 소망을 찾을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못할 만큼 혼란스럽고 걱정이 된다면 당신이 가야 할 최고의 장소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누군가의 일기장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문제, 두려움, 의심, 걱정, 역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분이 마음에 말씀하시고 정신을 고양시키며 영혼을 다독일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제가 읽고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귀한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평안함입니다. 만일 평안하지 않다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먹고 입고 누려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일에 금세 흔들리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평안을

을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러기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죠. 누구든 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로 인해 도저히 우리 힘으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평안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내가 새해를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산 제물이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지요. 농부의 노동도, 작가의 글쓰기도, 학생의 공부도, 직장 생활도, 가정의 살림살이도 다 예배입니다. 그러나 삶이 예배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매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CBS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시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국내의 한 신문사 칼럼에 실린 현대인을 병들게 하는 사무병입니다. 첫째, 무관심입니다. 길 가다 사람이 쓰러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둘째, 무책임입니다. 사건과 사고는 계속 일어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셋째, 무감동입니다. 물질과 재미만을 추구하고 감동과 진심은 호들갑을 떤다고 치부하는 시대입니다. 넷째, 무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 일확천금만을 꿈꾸고 인생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은 무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진리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무목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는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무목적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테너 엄정행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항의한 남자 욥. 오늘은 한 부부에게 찾아온 엄청난 시련과 시험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욥기는 가장 오래된 성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화자는 욥입니다. 욥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위대한 시험과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때는 이 지구상에 거주한 첫 번째 사람들의 자손들 사이에서 문명이 막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이 만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사탄아, 요새 통 안 보이던데 어디에 있다가 왔느냐? 말해보거라.
2: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1: 나의 종 욥은 어떠냐? 그는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다. 또한 도덕적이고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섬기지. 내면의 악을 멀리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2: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당신을 섬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욥 주위에 보호막을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이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당신을 섬기는 것은 모두 그가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축복을 다 거두어 간다면 그는 분명히 당신의 면전에서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1: 욥은 그런 인간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내 안의 간교함이 성급하게 비난을 일삼는구나. 욥의 모든 것을 내 처분에 맡기겠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단, 욥은 해치지 말거라.
2: 당신은 분명히 이 날을 후회할 것입니다. 곧 이 인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3: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드리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리고 그들의 가족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많은 가족과 부를 지닌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배를 막 마치고 나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져 버렸고 아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울부짖었습니다. 잠깐 숨 돌릴 새도 없이 여러 하인들이 연속해서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도적대인 스바 사람들이 모든 소와 당나귀를 가져가고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0: 다음은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떨어져서 양떼와 하인들이 모두 불에 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유목 생활을 하며 살인을 일삼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모두 죽이고 낙타를 돌보던 하인들까지 전부 살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진 소식은 저를 가장 슬프게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제 맏아들의 집을 덮쳐서 당시 집에 있던 가족 전체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힘이 빠져서
1: 서 있을 수가 없어.
2: 주인님을 집으로 오게 해. 마님을 도와드려서
0: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하거라.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스마인들과 갈대아인들에 대해 경고해줘야 한다. 집안 사람들을 침대로 데려가고 옆에서 잘 돌봐주어라. 모두 물러가라. 혼자서 조용히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부디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주리 도와주십시오. 저는 태어날 때 빈손이었듯이 죽을 때도 빈손으로 죽을 것입니다. 주시는 것도 당신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당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신의 슬픔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아내를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님. 여보 마야,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당신이 받은 축복에 감사하시오. 달콤하고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시오. 슬픔에 빠져 있으면 당신에게 해롭기만 할 뿐이오.
3: 그러는 당신은요, 머리털을 다매고 쌈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보고 나보고는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0: 그렇소. 나도 몇 시간 전에는 아이들 생각에 너무 슬펐소. 당신도 마음껏 슬퍼하시오. 하지만 그 슬픔이 증오나 분노가 되지 않도록 하시오. 잘못하면 남은 인생이 언제나 고문과 같을 것이오.
3: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나 좀 그냥 외계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을 위해 슬퍼하도록 해달라고요. 나는 당신처럼 강하지 않아요. 제발 이 눈물을 모두 흘려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0: 알겠어. 나도 눈물을 흘렸으니 당신도 그래야겠지. 나도 지금 당신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오. 오늘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어.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견뎌낼 것이오. 내 영혼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해야 하오. 자, 난 아들네 집에 가봐야겠어. 이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거요.

혼자 있고 싶어요. 상처와 공허함이 너무 크네요.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는 게 차라리 쉬울 테니까요.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0: 사탄아, 내게 할 얘기가 없느냐? 이렇게 빨리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종 욥은 결백하고 강직했다. 욥은 여전히 나를 숭배하며 나를 최고로 대접하고 있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느냐? 아무런 까닭 없이 몰락했는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자, 사탄아, 더 할 말이 없느냐?
1: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잃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지요. 부인이나 아이들까지 버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욥은 분명히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0: 좋다. 그럼 욥을 너에게 맡겨보겠다. 하지만 그의 목숨만은 손대지 말아라. 욥의 목숨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내게 있다. 그 외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2: 아이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한 뒤 상황을 찬찬히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게 집과 정원, 포도밭, 하인들, 건강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 밑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제 몸이 부스럼에 덮이고 껍질이 벗겨지고 고름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발바닥, 정수리, 귀, 눈, 입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 때문에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몇 남지 않은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쓰레기였고 제가 속할 곳은 쓰레기더미였습니다. 저는 잿더미에서 지내며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옹기 조각을 가지고 온 몸을 긁어댔습니다. 종기에 잿가루를 넣어봤지만 구더기들이 끊임없이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피부는 검게 변했고 뼈에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뼈마저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텐데 말입니다.
3: 여보,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제가 당신을 돌볼게요. 난 당신의 아내잖아요. 이런 곳에 있지 말아요. 당신이 이러는 거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하다고요.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제발, 제발 집으로 돌아와요.
4: 아니요, 마야. 난 이 잿더미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겠어.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0: 나가기 힘들다고.
1: 아, 저기 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군.
2: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예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언제까지고 당신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들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저 사람들 말을 들어봐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들의 조언대로 해봐요.
1: 관습대로라면 저들은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고통과 피로가 너무 심해서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돕고 싶어 한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다들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랬습니다. 논쟁은 너무 격렬해서 저는 스스로를 치열하게 방어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신중하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저는 고통을 받을 거라고요. 율법주의자 빌닷은 제가 명백히 죄를 지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언제나 고난을 겪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조적이고 도덕주의자인 소발은 제가 죄를 지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는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더욱 담대해졌고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구세주는 살아있으며 언젠가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저의 대담함은 정점에 달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젊은 엘리후는 매우 지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대담함이 도를 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뭔데 감히 전능하신 분에게 경청을 요구하고 설명과 대답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3: 전 가장 어리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지식은 늘지 몰라도 지혜는 늘지 않습니다. 전 지금까지의 이 방의 대화에서보다 더 많은 지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무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빠뜨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동정받기를 바랬는데 여러분은 욥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잔인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욥의 말을 믿지 않고 욥을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은 욥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징벌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욥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남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과 함께 슬퍼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욥을 비난했습니다. 숨겨진 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용히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축복뿐만이 아니라 가르침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그분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신성하신 분입니다. 욥께서

0: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노력은 덧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결백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받는 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와 중재자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현명하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답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 당신은 지금 반역이라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일 뿐이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이나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지혜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단 말입니까? 욥, 우리는 미천하며 그 어떤 것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대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1: 아, 주 하나님,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당신께 간청을 드립니다.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 미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논쟁에 몰두하는 바람에 감히 창조주께 신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결점으로 인해 제 가슴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합니다. 후회와 수치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는 구원을 원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을 세상에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참안심이라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2: 지난 며칠간 너희들이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들을 내뱉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구나. 그 말은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너희는 근거 없이 믿음을 언급하였다. 자, 요바. 내가 물을 테니 너는 대답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측량을 하였느냐? 동물들, 하늘과 바다가 움직이는 원리를 생각해 보아라. 이것들이 창조될 때 너희 중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것들의 신비함을 너희 중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 너희가 자연을 제어할 수 있느냐? 비, 눈, 태양, 바람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느냐?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하느냐? 새들에게 남쪽으로 날아가라고,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르라고 명할 수 있느냐? 요바, 너는 내 앞에 서서 나와 겨룰 수 있느냐? 너는 왕과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느냐? 대답해 보아라, 요바. 너는 정말로 나의 심판을 무효로 만들 것이냐?
1: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말을 내뱉은 이 입을 손으로 덮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저의 귀가 듣고 저의 눈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가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와 잿더미 속에서 회개합니다.
2: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는 너희에게 분노하고 있다. 너희는 나에 대해 틀린 말들을 했다. 일곱 마리 수소와 일곱 마리 순양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욥에게 너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여, 나의 종아, 너의 말은 나만이 들을 것이다. 나는 너의 어리석음에 대해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0: 저를 저버렸던 모든 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저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저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저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모든 가축들이 건강한 새끼를 낳았습니다. 풀들은 잘 자랐고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 아내의 배를 또다시 열어주시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재산은 점점 늘었고 저는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전의 두 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 손자는 물론 증손자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손들에게 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힘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저는 머리를 눕히고 조상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1: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달 그리고 별,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또한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잿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항의한 남자 요.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성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베델감리교회 마준철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보다 화해와 이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직한 섬김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청년들,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삶의 안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정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7월 셋째 주 주일 7월 19일 아침이 활짝 밝았습니다. 예, 많이 덥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뜨겁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목사의 시와 찬미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시작할까요? 오늘은 열왕기상 1장 48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아멘.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다윗은 침상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말년은 쓸쓸했습니다. 한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이스라엘 통일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만큼 노쇠하고 침상에서 누워 지내야 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침상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보다라는 말 라거든요. 이건 단순히 눈에 들어오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충분히 경험하고 정말 온 존재로 확인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할 때 그때 보는 것, 경험하고 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 오래 기다려온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은혜, 그 영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드디어 주의 이루심을 보았노라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썸머 스페셜 오늘 예배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 누립시다.

나의 이름을 불러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의 이름을 불러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나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언제나 나의 몫을 넘어서는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주소서. 해야 하는 많은 일을 도와주소서. 거절해야 할 일을 분별하여 거절하게 하소서. 능력 밖의 일을 선택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모든 것을 모두 잘해야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분깃을 명확히 알고 조절하게 하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일의 탐욕을 버리게 하소서. 오늘 내가 주님과 만나 교제하며 누리는 삶을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일하느라 주님을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일하느라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말게 하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 들으셨고요. 네. 주일 아침을 여는 기도 또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예람 52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합니다. 이어서 불러드렸고요. 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까지 이렇게 함께 찬양 들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지금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찬양 우리 예배 찬양으로 오늘 이어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송축해 내 영혼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1: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이렇게 주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시죠?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먼저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공예배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은혜로 충만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장흥국 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위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였습니다. FEBC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불쾌한 언행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상대방의 부탁에 싫다는 소리를 못하여 낭패를

를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가 불쾌하게 생각할까봐 괜히 거절했다가 서로의 사이만 서먹해질까 염려가 됩니다. 과연 상대방은 이런 내 마음을 알기나 할까요? 자신의 마음은 지치고 병들어도 착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 애쓰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주차 안내와 식당 관련 등 교회에는 많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합니다. 하지만 일이 계속 늘어나며 봉사에 중독되어 일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활동을 그만두게 되면 믿음이 없어 보일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걸까?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더 두려워집니다.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맡은 일을 다 하려니 너무 피곤해 예배 시간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해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그 말씀의 힘과 지혜를 얻어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를 본문으로 20번째 연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시편 119편에 오늘은 이제 20번째 연을 다루는 차례입니다. 시작할 때마다 먼저 한번 히브리어로 된 그런 절을 저희들이 눈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띄워주시면은요. 방송실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는 또, 이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게 영어로는 R의 발음을 할 수 있는 레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전부 다 저 레시라고 하는 단어로 153절에서부터 160절이 다 동일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된 문장을 봐야만 이 알파벳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알파벳의 이 20번째 이 단어로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 단어들이 그 첫 번째로 구성된 저 단어들이 우리말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듣기만 하십시오. 계속 띄워주시고요. 153절에는 저 첫 단어가 보시고 우리 고난을 보시고라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154절에는 나를 변호하시고 그 말입니다. 나를 변호하시고 리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나를 변호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졌다.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 멀어졌다는 단어고 그 다음 단어는 주의 긍휼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많다, 많으나 그런 말로 번역을 했고 다시 159절에 보면은 거기에 단어가 153절하고 똑같은 단어죠. 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는 이제 본다는 거예요. 보옵소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결국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봉투입니다. 봉투. 처음과 끝을 같은 걸로 이렇게 적으면서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싶은 내용을 담는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마지막 16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에 강령이 그래 강령 강령이라는 이 말이 또 레시로 시작되어지는 이 말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중간 중간이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 첫 번째 단에 나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19절 19번째 연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152절 하반부에 보면은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뭐가요? 말씀이. 말씀은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20번째 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는 20번째 연의 마지막 결어인 160절에도 보면은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결국은 같은 말이죠. 강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 결국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또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전체에 강조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시간에 뭐 그냥 만담을 듣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냥 내 귀에 뭔가 쫑긋한 내 귀를 귀에 가려움을 뭐 긁어주는 뭐 그런 얘기를 듣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박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왜 이단이 유독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에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런 줄 알고 저렇게 하면 저런 줄 알고 그렇게 뭔가 자꾸만 휩쓸려 가다 보면은 중심을 놓쳐버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인의 고백이 사무치도록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고부동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시인은 고백을 하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이 세 번을 반복하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8절 가운데에서 세절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예, 여기에 보면은 나를 살리소서. 봅시다. 15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6절에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세 번이나 반복될 뿐만 아니라 이 119편의 전체에서 보면은 16번이나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없나요? 꼭 물리적으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앞에 연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상황들이 정말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가까이 더 물러설 데도 없는데 자꾸만 나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그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때때로 접하는 그러한 삶의 정황들이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도 인하여서 우리가 때때로 낭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풀이 죽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뭐가 더하여집니까? 말씀대로.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리바이브미에요. 리바이브미. 다시 살려다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형편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 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를 압박해 올 때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보다 더 가까운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 우리 주님이 그 모든 형편을 알고 가까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고 때때로 우리들의 숙제가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비록 이곳에서는 비록 내가 지금은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다 수용 못하고 용납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시인은 68절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고백일까요? 지금 시편 119편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에 내 뜻대로 될 때에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정반대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정말 악인이 흥황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도 경험할 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신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그 중심에는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을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건지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여길는지 모르지만은 언제 이 자유가 박탈될지 누가 압니까?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외치는 젊은이들이,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유튜버예요. 보는데 그분은 자기가 신앙 생활하는 분도 아닌데 자기가 판단할 때는 저렇게 6.3선거 이후에 저렇게 외치는 참정권을 위해서 외치는 이 땅에 저런 젊은이들의 80-90%는 자기가 볼 때에는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기독교인인 것 같다. 그분이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은 그분이 그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젊은이들을 만나보고 뭐 좀 대화를 나누면서 나름 알게 된 뭔가가 있겠죠.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고난, 힘든 일들, 과거의 이야기 같지만은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제가 아는 어떤 누님은 교회에 나오려니까 부모님이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 예?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 그 집이 뭐 하는 집이었는가? 양조라 그럽니까? 그 뭡니까? 술 만드는 집, 뭐, 그, 예? 맞죠? 예, 양조입니까? 뭐, 하여튼, 그거 굉장히 그 시대에 옛날에 그거 잘 살았어요. 그 경주에 그거 몇 개 없었어요. 예. 근데 그 누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어떤 때에는 보면요.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그거 뭐라 그럽니까? 하수구 구멍으로. 집을 다 문을 닫아놨으니까 하수구 구멍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울고 있어요. 어떤 데에는 맨발로 와서 울고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일상사였습니다. 요즘 그런 거 잘 없죠. 저는 군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군에는 요즘 아닐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군목생활 할 그때만 하더라도 84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군의 음식 문화는 회식 문화는요 그야말로 술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역이에요. 안 믿는 지휘관들이 회식한다 하고서 계속 그 술도 어떻게 주는 줄 압니까? 이런 거 그 뭡니까 이거 사발에다가 컵이 아니고 사발에다가 마시기에 그럼 진짜 어렵죠. 근데 어떤 군목 목사님은 내가 입대를 해서 보니까 스스로 자원하여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분이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아는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그런 얘기를 교인들도 해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런데 그 주님도 때때로 가만히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줄을 세상이 알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형통할 수도 있죠. 늘 박해만 당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결단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봤다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다는 거죠. 그 근심을 알고 또 9절에 보면은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경고하셨더라. 그래서 경고하셨더라. 말로만 위로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표현은 여기에 경고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이 심방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방하셨다.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지금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물 갖기에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월등히 조건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아니 뭐 그 누구라 하더라도 구약의 성도니까요. 우리만큼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이든 누구든 이 시인은 출애굽기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3장 출애굽기의 말씀은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번째 연을 시작하는 153절에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다시 말하면 내가 출애굽기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입니다. 시인이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재판에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변호사로 삼으면은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온함을 놓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과 비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무기가 있는데도 무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용하지 못해서. 제가 떠군 시절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전방부대에 사단 참모로 있었을 때에 그때 사단장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절실한 아주 불교신자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이 꼭 저녁만 되면은 전체 장병들에게 반드시 지침 구호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히는 거예요. 성경을 읽히고 나서 잠을 자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 지휘관으로 있었으면은 예수 믿는 분이니까 성경을 읽힌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덜고 일납니다. 기무부대, 보안대, 첩보사항으로 해서 저 지휘관은 아주 기독교 광신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군생활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군대생활 쭉 해와서 별둘 달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불교신자니까. 불교신자가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그거는 내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사단장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좋은 책 아닙니까? 성경은 손해보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병사들한테 성경을 읽도록 해서 손해볼 일이 하나라도 생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 이분이 믿지는 않았는데 성경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책이나 도덕적으로 선한 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책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 첫 발걸음이 그렇게라도 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주제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 모든 우리의 해답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통하여 더 풍성히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창원 세광교회 황은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574 창원 세광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지시면 경남산 수면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 그리고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왜 길을 잃었습니까? 죄 때문에. 아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길이 막혔어요. 죄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그 풍성한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성이 지배하는 이상 사람을 그의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상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절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